후배에게 있었지만 따스하게 품어준 어머니의 공감과 사랑 덕분에 그 아픔을 이기고 어쩌면 악성 베토벤은 세상에 나타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부인하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며 마침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그러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우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주님을 부릅니다. 꼬박 밤을 지새우고 이른 아침이 너무 힘겹지만 약속 시간에 늦을까 일으키는 몸을 맡기며 주님 부릅니다. 장보기를 하며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에 정신이 팔려 주님을 놓치고 있는 내 모습에 화들짝 놀라 주님 부릅니다. 아늑한 성전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로 주님 부릅니다. 갖가지 식재료를 여쭙지 못하고 구매하고 행동했습니다. 의식하는 주님께 여쭙고 작은 것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말 걸어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에 들러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상도 못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어느덧 1년이 되어 갑니다. 당시의 병기로서의 삶은 이미 지났고 이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여겨지니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삶을 살아드리고 싶은 강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 주님이시면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내 삶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일상의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의 주권과 개입을 연습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집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니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의 지새운 밤이었지만 활동할 체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싫지 않은 따가운 햇살 아래 걸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골 장터에 재미진 장보기 감사드립니다. 덤으로 사는 삶 주님 위에 드리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강한 마음과 도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의 따사로운 주님의 품 감사드립니다. 주부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 감사를 더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큰오빠의 긴 카톡 글에 감동하며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이신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권사님께서 오히려 그와 같은 시간이 그로 하여금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다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든다고 고백하니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권사님을 보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꼭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권사님 인용하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궁 송욱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동의 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동행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장로님의 예수동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을 깨우시는 주님을 부르며 일어나 가족과 함께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을 부릅니다. 아기 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딸 집을 방문해 손자의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도우며 성전에까지 함께하여 아기 학교를 참여하는 아기와 엄마들과 인사 나누며 수고하시는 교사들과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늦은 시간 퇴근하는 아들이 누나 가족과 함께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데 오늘은 출장을 다녀오면서 일찍 집에 도착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 딸과 사위를 초청하여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주님께 주시는 마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떠나 있는 아들에게 손자를 통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아기 학교를 통해 주변에서 오시는 엄마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말을 딸을 통해 아들에게 듣게 하시고 다음에 너도 애를 낳으면 보내라는 누나의 말에 싫다고 하지 않는 아들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들이 결혼하면 가까이의 거처를 준비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가정의 화목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부르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학교에 참여하는 손자를 챙겨주며 아기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평안한 시간을 보내며 정리해야 할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장을 간 아들이 안전하게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과 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고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장로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아들을 만지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찬양 듣고 옵니다. 파워 52 찬양입니다.

예수 통해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사용하시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면 내 예수 동행일기를 저장해 둘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의 예수 동행일기를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예수 동행일기를 공유하여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삶을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의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면 자기 의가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동의 일기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믿음의 영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의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 풍성한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이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무엇보다 복음을 통한 말씀을 통한 복음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이 꿀잼인 시간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구승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목사님 벌써 6월의 마지막입니다.
1: 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올해는 또 슈퍼 엘니뇨 현상이라고 해서 장마가 굉장히 길어진다고 해요.
1: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오고
0: 그래요.
1: 뭐 비 소식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이제 너무 가물어서
0: 네 맞아요.
1: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가 오면 좀 우중충하죠.
0: 아, 네 눅눅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또 비가 오든 또 눈이 오든 또 맑든 너무 덥든 때에 맞는 은혜가 우리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주장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아멘.
0: 목사님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 우리 어떤 내용을 어떤 본문으로 함께 할까요?
1: 예,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0: 성경 해석이요?
1: 네.
0: 아, 네. 화려한 피날레네요, 오늘. 자, 제가 오늘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1: 아멘. 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경 해석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1: 네, 여기서 이야기한 걸 보면 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낙심했죠.
0: 네.
1: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

0: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인 줄 알고 함께 어떻게 보면 동행했었는데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
1: 네.
0: 그 부활이란 건 사실은 소문은 들었지만 꿈도 꾸지 못할 내용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냥 기괴한 소문이 나도는구나 이렇게 해서 낙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두 제자와 만나신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면 좀 꾸짖는 내용이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시고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흔히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을 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와 그 밖의 글들 혹은 시편, 성문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성경 전체를 유대인들은 세 개로 나눴습니다. 오경, 모세의 율법과
1: 네.
0: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시편이나 지혜서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1: 네.
0: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아,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뭐를 중심적으로 풀어주시냐면 자기에 관한 것,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엠마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1: 맞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줄 때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독교인의 성경 해석과 유대인의 성경 해석은 판이하게 달라지는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열심히 성경 연구하는 유대인들을 꾸짖은 장면이 요한복음에 존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주기 위한 책으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이 바르게 접근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책인데 너희들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구나 라면서 꾸짖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보지 않으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만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본 사람이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는 했지만 율법서는 그냥 율법. 흔히 기독교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율법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아, 그 사람들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잘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보통 이제 율법주의를 이야기할 때 네네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율법을 잘 행하고 자기의 그런 율법을 잘 행한 의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초에 유대인들이 드디어 기독교인들에게 이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0: 그래요?
1: 네,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이 유대교를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어.
0: 네.
1: 유대교 좀 공부해.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행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종교라고?
0: 우리 아니야.
1: 우린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실제로 저도 미국 현장에서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0: 네.
1: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하죠.
0: 그렇죠.
1: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에
0: 네.
1: 대해서
0: 네.
1: 소개를 하는데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 소개를 하면 웃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없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데
0: 내가 왜?
1: 네, 나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됐다고 믿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뭘 잘 행했기 때문에
0: 그게 아니다.
1: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항상 바리새인들 이야기할 때 자기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0: 네네,
1: 이야기를 하니까
0: 그렇게 많이 해석되니까요.
1: 그게 실제 유대인들에게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거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 적 없는데
0: 우리 그거 아닌데
1: 네.
0: 우린 그냥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1: 그렇죠.
0: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군요.
1: 필요가 없습니다.
0: 아...
1: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뭐냐. 율법 안에는 잘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못 지켰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속하기 위한 속죄의 길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면 대신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율법 속에 다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좀 충격을 받고
0: 네.
1: 일부가 유대교를 공부를 시작합니다.
0: 알아봐야 되겠다.
1: 얘네들이 진짜로 말하는 게 뭔지
0: 네.
1: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알아보고 예수님 당시의 문헌들, 유대교의 문헌들 포함해서 다 공부를 시작한 학자들이 이제 1900년 중간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0: 네.
1: 20세기 중반부터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립니다.
0: 뭔데요?
1: 맞구나.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구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종교 개혁 때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프레임을 잘못 씌우고 있었구나.
0: 그것을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1: 그렇죠.
0: 오류를 범했구나.
1: 그럼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래서 대지진이 사실은
0: 일어났다.
1: 성경학자들 속에 일어난 겁니다.
0: 근데
1: 일반적으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안 하죠. 그냥
0: 그렇죠.
1: 여전히 사실은 또 율법주의.
0: 뭐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 유대인의 볼 일이
1: 네.
0: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이게 뭐 미국만 살아도 유대인들이 많이 보이니까
1: 네.
0: 이게 전도의 대상이니까 이제 그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삶의 반경에 또 영향이 없다 보니
1: 그래서 이 프레임을 전환을 시키고 제대로 유대교를 이해하면서부터 바울 서신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심도 높은 사실은 학문 연구가 지난 한 70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0: 네네.
1: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에서는 굳이 그 깊은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고 이전에 해왔던 500년 동안 해왔던 프레임으로 그냥 설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네네.
1: 근데 이러한 눈으로 사실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야 바울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0: 아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겠네요.
1: 네,
0: 네.
1: 완전히 프레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전에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이신칭의 중심으로
0: 네.
1: 사실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죠.
0: 네.
1: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인간의 공덕을 중시했던 당시의 중세교회에 맞서서 사실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그래서 바울 그러면 이신칭의, 로마서 이신칭의, 작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 13권 가운데 언급한 곳은 한 네 곳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신칭의가 바울 사상의 중심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워낙 이 1500년대 16세기에 종교개혁대의 주요한 화두였기 때문에
0: 강렬하잖아요.
1: 네, 그것 중심으로 사실은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지. 그래서 이제

0: 올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신칭이냐 율법으로 구원받냐 이게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1: 지금 유대인들이 옳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0: 그렇습니다. 네. 옳지 않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벌써 꾸짖으시잖아요.
1: 유대인을 잘못 봤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영생의 개념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일침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1: 네.
0: 어찌 본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해석, 성경관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사실 똑같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앞잡이였잖아요. 교회, 그리스도 믿는 것들 다 잔멸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네네네.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한 열심으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놓으려고 이랬던 사람이 장본인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1: 아 그러면 또 굉장히 이게 시각이 달라지는 게 그냥 막 사람 크리스천들이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부정했던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나는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인데
0: 그렇죠.
1: 필요 없다. 오히려 이단처럼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죽을 듯이 싸운 거죠. 그러다가 그 예수님을 본인이 만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삶이 뒤집어지는 거군요.
0: 완전히 역전이 된 거죠.
1: 아...
0: 바울 같은 케이스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을 알되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신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네.
0: 즉 바울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깨달았냐? 육신적인 그리스도, 육신적인 메시아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육신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그리스도에 비교를 해본다면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인물인 거예요. 일단은 가장 결정타가 나무에 달려 죽은 거죠.
1: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서는.
0: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자고 더더군다나 진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로마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1: 그렇죠. 대단한 왕.
0: 그렇습니다.
1: 네.
0: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지금 속국 상태에 있는데 이 모든 걸
1: 파도를
0: 다 뒤집어버리는
1: 그게 뭐, 그들이 그렸던 메시아인
0: 그렇죠.
1: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무에 달린 자가
0: 그렇죠.
1: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네요.
0: 그래서 그들의 개념 속에는 아예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아,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그가 우리 대신 상함을 당하고
1: 네네.
0: 찔림을 당하고
1: 네.
0: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진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1: 해석을 하는군요.
0: 네.
1: 아.
0: 그래서 그걸 메시아적으로 연결을 처음에 잘 못 시키고 있었죠.
1: 그래서 유대인이 전도가 더 안 되나 봐요.
0: 네.
1: 이게 아예 믿음이 없는 분들이랑 아예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떤 부분에서는 더 쉽다고 해요. 근데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이 같은 결 안에서 내가 오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거 틀린 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 그래서 더 전도하기가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0: 네.
1: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1: 네.
0: 혹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책 한 권 잘못 읽은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서 성경 자체를 이제 왜곡해서 생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이들을 다시 되돌이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 맞아요.
0: 특히 요새는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랑 바울이 전한 복음이랑 완전히 다르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랑
1: 미치겠네.
0: 바울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랑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 나를 믿으라 이런 말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그저
1: 너무 약간

0: 감정이라고 했지.
1: 감정이 격해져서 정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간 격한 언어를 썼는데. 아.
0: 그런 책이 한 권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들어가서 프레임이 딱 생기면 사실은 복음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질 않죠.
1: 그렇죠. 이게 사람은 또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는 그 뭐랄까요 그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면 그땐 정말 바꾸기가 어려워서.
0: 그래서 성경 해석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1: 그러네요.
0: 요소고요.
1: 네.
0: 이단들도 다 성경을 어떻게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1: 그래서 막 이단 3단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일단은 예수님께서 보신 성경,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성경 이것대로 이해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아,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1: 네.
0: 말씀을 중심적으로 드렸고 그 다음 시간은 그럼 예수님이 이야기한 성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읽기랑 성경 해석이랑 뭐가 달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찬양한 곡 듣고 와서 나머지 부분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0: 홀리원의 찬양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성경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성경 해석에 관한 이야기 앞부분 나눴고요.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 나눕니까, 목사님?
1: 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사실은 설명을 해 주셨다.
0: 네.
1: 그리스도가 이런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나 그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관점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쭉 풀어주신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개념 자체가 예수님 전에는 한 명도 없었다고 보면 됩니다.
0: 네.
1: 이거는 근데 사복음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서신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다이 관점으로 성경을 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배운 방식대로 보고 있는
0: 제대로 보고
1: 거죠.
0: 있는 거죠.
1: 그렇죠.
0: 예전엔 그렇지 못했다가.
1: 네.
0: 네.
1: 아마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관점으로 전혀 보지 못할 겁니다.
0: 그렇겠죠. 네.
1: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이 눈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죠. 분명히 계시해 놨는데 눈이 덮여지면 볼
0: 못
1: 수가
0: 보고
1: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열어주시니까
0: 열으셨기 때문에 우린 볼수 있고.
1: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걸 말해준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0: 아, 그렇죠.
1: 그게 말했는데,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탁 부딪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0: 맞아요.
1: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억지로 이야기를 끼워 맞추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사람이
0: 그러니까
1: 존재하는
0: 이해하는
1: 거죠.
0: 것도 은혜라니까요, 정말.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해는, 특히 진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0: 아멘.
1: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0: 아멘.
1: 설득시켜 주셔야지만 가능한 영역인 겁니다.
0: 아멘.
1: 그럼 성경을 전체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0: 네.
1: 사실 이게
0: 핵심이잖아요.
1: 모든 핵심이고요.
0: 네.
1: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게 선지서를 가지고 이걸 딱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그럼 좀 이해가 되잖아요.
0: 그렇죠. 계속 예언이
1: 선지자는
0: 있으니까.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를 왜 계속 이야기하냐면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0: 왜냐면
1: 이야기하거든요.
0: 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다 있잖아요.
1: 맞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0: 네.
1: 때문에. 근데 선지서뿐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세의 율법? 사실은 율법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이게 가능한 것인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네.
1: 근데 예수님은 율법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이고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0: 다
1: 지금
0: 나에 관한
1: 이야기하는 겁니다.
0: 것이다.
1: 그렇습니다.
0: 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는 나.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finish, 끝났구나, 종료됐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해를 하죠.
0: 네.
1: 근데 여기 마침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마침은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는 마친다, 엔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영어에서 엔드에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침은 골, 엔드, 목표점, 도달지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0: 네.
1: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0: 네.
1: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0: 그렇죠.
1: 플레로,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선지서를 성취하는 건 맞는데 율법을 성취해? 율법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건데 이게
0: 와.
1: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거든요.
0: 그렇죠. 뭐 십계명 같은 걸막 성취하려고 왔다. 약간 말이
1: 뭐
0: 이상하잖아요.
1: 십계명 순종하고
0: 지키는
1: 지키는
0: 거지.
1: 거지
0: 약간
1: 뭘
0: 이렇게 생각할 수
1: 십계명을
0: 있죠.
1: 성취해? 이렇게
0: 네.
1: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율법을 우리는 새롭게 보지 않으면
0: 그렇죠. 예수님
1: 예수님이
0: 말씀
1: 보는 대로 못 보는
0: 못
1: 거예요.
0: 알아듣는 거죠.
1: 네. 근데 오늘날에도 율법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는데
0: 네.
1: 그렇게 보면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0: 아, 제대로 된 참맛을 못 본다.
1: 그렇습니다.
0: 율법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1: 맞습니다.
0: 아, 이 관점으로 앞으로 좀 들여다보면, 뭐, 십계명을 굉장히

0: 쉽게 예를 들었는데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목사님.
1: 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 이제 율법이 예수님이 마침이 된다. 예수님이 꼴이 된다라고 하는 걸 잘 풀어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

0: 율법의 종착점은 어디냐? 그리스도거든요.
1: 네.
0: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 이 율법은 잘 지키라고 준 게 본 목적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는 초등교사로서 우리는 율법을 봐야 된다.
1: 아, 아멘.
0: 이게 예수님이 율법의 최종 꼴이 된다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이 성취됐냐라고 이야기한 관점으로 다시 풀어본다면 율법 속에서도 예언의 구석들이 많이 있죠. 레위기서나 이런 데들 보면 그 속에 속죄제 뭐 이런 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하나님의 용서, 은혜, 품어주심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절대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죄 그리고 나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계속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만 의지하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은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하게 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우린 불가능하죠.
0: 나중에 이제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죽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때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도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은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그렇죠.
0: 온전은 perfect, 완벽하라는 소리거든요. 거룩에 있어서 내가 완벽하니 너희도 거룩에 있어서 완벽해져라.
1: 와, impossible.
0: 그렇죠. 불가능하죠.
1: 네, 불가능합니다.
0: 근데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1: 아멘.
0: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해지라고 했고 그럼 나 완전해졌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 그렇죠.
0: 그 사람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1: 말하는 것이기 사람이에요. 때문에 네.
0: 유대인들이 다 이 오류에 빠졌거든요.
1: 아...
0: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의로 나는 흠이 없었다.
1: 네.
0: 근데 그리스도를 율법을 통해 깨닫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제대로 해석했는데 어떻게 해석했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1: 나는 원하고자 하는 개수다.
0: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만 계속 내 속에서 짓고 있구나.
1: 네.
0: 이걸 이제 발견했거든요.
1: 내가 죄인임이 조명된 거죠. 똑같은 맞죠. 율법을 통해서.
0: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거구나.
1: 아멘.
0: 요걸로 가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와 사랑을 의존해가지고만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영생이고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아담이 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한 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나의 의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가야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불복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1: 네.
0: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뭘 계속 깨닫게 만드냐면 이런 죄인인데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만 계속 깨닫고 가는 거예요.
1: 네.
0: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화의 내용은 그래서 아멘.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만이 나는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나의 의의를 다 내려놓고 부인하는 것. 그게 거룩의 완성될 수 있는 밑거름이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라라고 한 게 성도의 삶이다. 그게 거룩이다. 거룩이란 개념이 약간 다르죠.
1: 네.
0: 착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아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구나 내가.
1: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0: 근데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 사랑 느끼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게 진짜 성화라는 거죠.
1: 그래서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구나.
0: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면 낙심하잖아요. 그걸 결심했는데 안 되잖아요.
1: 맞아.
0: 근데 그게 은혜예요.
1: 그게 바로 된 거죠.
0: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1: 안 되는구나.
0: 근데 왜 나를 선택하시고.

0: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 아들 주시면서까지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셨을까 사무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만이 거룩을 완성할 수 있다. 그게 성경을 율법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멘. 오늘 성경을 율법을 제대로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복음 메시지를 다시 접하게 된 것 같은 네.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주 없이 살 수 없고
0: 아멘.
1: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순간이 은혜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가는 것이 이 생에서의 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라디오 성경본부 오늘도 너무나 귀한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가 좀 목사님 아쉬운 네. 인사를 해야죠.
0: 오늘이 마지막 성경 공부 시간이죠?
1: 네. 네. 다 저 때문입니다.
0: 아닙니다.
1: 제가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사역지를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방송을 다양한 시간대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잠시 이제 쉬시게 됐는데 소감 혹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PD님이 앞에서 너무 반응을 잘해주시고 또 중간중간에 멘트를 해주시는 게 너무 정확하고 집요하게 날려주셔서
1: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0: 사실 이 공부 시간이 좀 풍성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저도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들어주시고 또 은혜 받으셨던 많은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그래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되냐
1: 그렇죠.
0: 좀 이런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거룩을 완성해가는 성도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성도의 길을 걷다가 또 좋은 날 다시 만날 수 있으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아니면 천국에서 또 만나면 되죠 우리.
0: 네.
1: 그렇습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참 여러모로 여러 시간대에 큰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 하나를 품고 우리 이제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의 성경공부 목사님, 예수생명교회 구승일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세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10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가고 있습니다. 몇 주째.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은 아버지를 닮는 삶, 성화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특별히 성화의 요소,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를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살펴보았는데, 그 세 가지 요소가 뭐였죠? 성품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포괄적인 선교적 삶,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때 그 세계관의 변화는 제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여러 차례 나누기도 하니까. 근데 오늘은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성화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넘어갔던 이 세계관의 변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으라. 이 마음은 이 사고를 말하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열매가 넘치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이 클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화의 두 번째 요소인 세계관의 변화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서 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과거에 주일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보다는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하는 차원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한번 듣고 다 기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세계관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이 부분을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볼 수 있고요, 교회의 현실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삶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뛰어난 학자거든요. 그분은 초대교회 회심, 회심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은 그걸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회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다 이러면서 영어로 다 B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적인 것을. 그 세 가지는 신념, 영어로 belief, 저기 화면에 나옵니다. 행동, behavior, 그리고 소속, belonging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신념, belief. 그러니까 belief를 우리가 영어로 직역하면, 그러니까 영어를 직역한 믿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념, 작은 첫 번째,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belief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 교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알렌 크라이더의 책 회심의 변질 그 번역한 역자는 그 단어를 신념이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그거 아주 잘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의 그 의도를 담아서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단순히 성경적 교리를 이론적으로 주입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지식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아트인데요, 거기서 다아트 도서관이 나왔잖아요. 지식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지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그 뜻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식에 대한 이런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면서도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했고, 따라서 자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서구 계몽주의에서 나온 전혀 성경적이 아닌 최근의 이해입니다. 물론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르네상스는 헬라의 인본주의가 다시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은 불어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이해를 따라 살지 않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성경적 가치관을 토대로 지식만 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식을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초대교회에는 전혀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이 신념에 대해, 빌리프에 대해 2세기 교부였고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경우를 예로 드는데요. 회심의 변질 3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스틴에게 회심은 성품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으며, 이 새로운 신념은

입교 의식에서 입증되어야 했다. 저스틴은 그 시점을 말하진 않았지만 그는 어떤 시점에서 심오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 영혼 속에 불꽃이 타올랐다. 이처럼 초대교회 회심의 한 부분은 신념, 빌리프였는데 그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빌리프 혹은 우리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직역하면, 그런데 용어는 똑같은 용어를 쓰는데 성경이 의미하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살았던 그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죠. 많은 경우에 그렇듯이 용어는 같은 용어를 쓰는데 그 용어를 이해하는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살면서도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가 달라져 버려서. 자, 그럼 두 번째, 신념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념은 성경 이야기로 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회심에서 신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비신자들을 성경 이야기로 무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몇 가지 단편적인 성경적인 진리로 그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렌 크라이더는 어떤 공동체라도 그 정체성은 그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서 개발된다고 말한 에버렛 퍼거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의 정체성, 그러면 포도나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개발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 예를 들면 인용하면서 초대교회는 온갖 신화와 국가의 업적, 지역의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된 정신적 혼동 가운데 있는 예비자들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초대교회가 살던 그 시대, 로마 시대, 그렇게 로마 문화에서 각 나라마다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영웅들이 있고 신화들이 있는, 이런 온갖 신화와 국가의 업적과 지역 영웅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뒤범벅되어진 그 시대, 그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 예비 성도들을 무엇보다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새로운 역사로 무장시켰다. 성경에 기초한. 다시 말해서 성경 이야기로 그들을 무장시켰다는 얘기죠. 초대교회 회심의 두 번째 요소는 행동이었습니다. 영어로 behavior, 행동. 그러니까 신앙 문답 교사가 다룬 두 번째 필수 영역인 이 부분은 윤리나 도덕이라기보다는 생활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생활양식. 그리고 외부 이교도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있는 바로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이 생활 양식으로 인한 매력과 자유함이었습니다. 그게 안 믿는 주변의 이교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초대교회의 목표는 전 세계적이고 구원사적인 중요성을 지니는 구별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사의 건설이었다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로마 제국 안에 있건 로마 제국 밖에 있건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인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바로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비신자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삶의 각 분야에서 바로 그러한 삶, 그러한 사회 건설을 위한 삶, 그러한 사회 건설의 사회에 해당하는 삶, 이러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도록 집중적 훈련시켰습니다. 그게 behavior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행동.

알렌 크라이더가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표현합니다. 초기 기독교 35쪽 36쪽에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그 자체가 매력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웠다. 사회적인 혼란과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 간의 큰 격차,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과 강박 현상이 난무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그랬죠. 오늘날이요? 결코 그 시대 못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굿 뉴스였고 또한 새로운 소식, 뉴 뉴스였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구성원들의 연합된 삶과 새로운 행동의 실천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거나 그들의 영혼의 그 목마름이 깊어지거나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공동체는 그들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실한가를 검증하고 시험한 다음에 진실할 경우에 그들을 예비신자로 받아들여서 3년에 걸쳐서 그들을 훈련했습니다. 때로는 7년에서 8년에 걸치도록 지금 회심의 세 가지 요소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키프리안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과 새로움을 반복해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낙원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회심이 변질됩니다. 특별히 서기 313년에 로마 정부로부터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고요. 더 나아가 국교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회심이 변질됩니다. 그 세 번째 요소가 소속이었습니다. 교회에 속하는 거죠. belonging. 그들이 신앙 문답 교육을 마치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 정회원으로 더해지는 것은 그 당시 예비신자들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키프리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례 경험, 그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해 늘 갈등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되어주고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데 그 경험을 알렌 크라이더가 초기 기독교 70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책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침례라고 바꿔서 읽겠습니다. 그는 침례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고 했다. 물침례로 인한 새로운 탄생으로 과거의 삶의 흔적들은 씻겨졌고 하늘로부터의 빛은 화해한 심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화해한 그 심장으로 부어졌다. 성령께서는 이 일의 중심에 계셨다. 키프리아는 하늘로부터 불어넣어지신 성령의 도움으로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그는 겸손한 모습으로 단순하게 살 수 있었다. 어렵게 보였던 것들이 성취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했고 불가능하게 생각됐던 것들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다. 키프리아는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의

이름만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처럼 침례를 받은 이제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 아까 살펴본 바로 그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사회 건설을 위해 그들을 힘썼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저 교회에는 필요한 때 나가서 은혜 받는 곳이라는 생각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교회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던 개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은 개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 시대에 살아있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학자예요. 뛰어난 기독교 철학자예요. 이분이 쓴 책 아주 간단하지만 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뛰어난 분이라 그런지 그 때로 한 문장 하나도 많은 게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책이 종교 한계 안에서 이성이에요. 저 책에. 두껍지 않아요. 저 책에 보면, 이제 저 책이 쓰여진 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 학자가, 그리스도인 철학자가 자기에 맡겨진 학문 분야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다루는 책이에요. 과학자가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헌신된 삶을 살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믿으십니까? 이 이해부터가 다르다면 여러분 전혀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전혀 성경에 말한 신앙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는 맨 처음부터 그 점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다. 그 점이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월터스토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 즉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까 초대교회도 핵심의 한 가지가 뭐예요? 소속.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는 걸 말해요. belonging. 교회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월터스토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식별하는 요소는 그 구성원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이라면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이라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지 그 결과로 특정한 것들을 하고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동, 신념, 믿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근본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람은 그 헌신이 이런 구체적으로 분명한 행동과 신념의 복합체라고 표현합니다. 신념의 복합체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근본적으로 헌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학자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학문 연구에서 이 책 전체가 그걸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위해 헌신이 구체적으로 분명한 행동과 신념의 복합체로 실현되어야 합니까?
월터 스토프.

0: 정확하게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도록 그렇게 대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교를 매우 귀하게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저스틴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이름도 모를 나이 많은 외모가 별로 볼품없는 한 노 그리스도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무장되어서 정말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며 성경 이야기에 기초한 성경적 세계가 무장되어서 우리의 문화 가운데서 이를 통해서도 성경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문화를 구속하는 데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 사회 건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배우기를 추구하고 어떻게 더 주님으로 인도하신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서야 할지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나누게 되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그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0: 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고 흐린 날이 많아지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할 시기이기도 한데요. 일조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장마철에는 식중독으로 인한 질병이 유행하기도 하죠. 또 장마가 거치면요, 땡볕이 쏟아집니다. 이때는 뜻밖의 여름 감기가 기승을 부르곤 하는데요. 과도한 에어컨 사용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를 5-6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매년 여름철이면 우리 방송에서 서머 스페셜을 진행하잖아요. 무더운 여름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지낸다면 건강하고 은혜로운 여름나기가 될 겁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성경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나 과도한 몰입은 해가 될 때가 있죠. 빛의 자녀로서 다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시험한다면 이 생과 내세에도 유익이 있을 겁니다. 원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입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내가 길을 갈 때는 인도하시고 잠을 잘 때 나를 지키시며 낮에는 나의 벗이 되어주십니다. 목사님,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8593님, 아유. 여러분, 이 사연 중에서 부끄럽네요 또. 제가 어떤 말씀이 제일 제 귀에 쏙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길을 갈 때도 지켜주신다. 주님 안에 만족과 행복이 있다. 네, 부끄럽지만요, 저한테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네, 목사님 찐팬입니다. 네. 여러분, 미국에서요, 많은 돈을 들여서 좀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일까? 예,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건강? 예, 그 못지않게 더 관심을 갖는 게요, 나였습니다. 나 자신,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나였어요. 예, 전화통화를 하든 뭘 하든 가장 큰 관심사는 나였습니다. 아닌 것 같죠? 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네,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나, 자기 자신의 뭐라고 말을 하든 자기 자신에게 가장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져주고 그의 영혼을 살피고 그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나보다 그를 먼저 생각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제가 앞에 같이 성경 말씀 나눌 때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또 열심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면 이것이 지금 이생과 내생 천국에서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넉넉할 수 있지 않을까요? 8594님 사연을 보면서 충격받았네요. 어떻게 저에게도 팬이 있을 수가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신 사연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죠. 손영진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네, 이번 사연은요, 7770님 사연이에요. 어떻게 이런 전화번호를 받으셨죠? 7770님? 신청 찬양은 감사, 복음 성가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친정어머님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과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며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우리 엄마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맙습니다. 7770님이 이 사연 보고요, 제가 얼마나 코끝이 찡하든지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바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얼마나 깊이 했는지 모릅니다. 7770님, 네, 우선 감사, 복음성을 신청해 주셨잖아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서 찬양 예배로 인도를 하거든요. 이 사연을 보고 감사 앞에 여러 가지 말이 붙죠. 때로 힘들 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여기까지 있음도 감사하는 그 찬양. 제가 선곡 딱 해놨잖아요. 네, 그렇고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준비하는 마음도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요,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병원에 가서 목욕 시켜드리고 손톱, 발톱

정리해드리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하면서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요, 쉬운 일 아닌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버거운 일을 하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뭐 이렇게 쉽게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이나 찾아갑니까? 요양병원에 모셔놓으면 그냥 끝이지? 1년에 몇 번 그 얼굴 내밉니까? 그게 삶의 현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가끔 목욕 한번 시키면서 손톱 한번 깎아드리면서 그냥 무슨 큰일하는 것처럼 온갖 투덜투덜 다 하면서 얼굴은 그냥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픈 곳을 만져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맺고 있어요. 성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런 열매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과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 맺으면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골짜기 흐르는 물소리가 한결 씩씩해졌어요. 사철 그치지 않고 달려가는 저 물줄기들이 이제 사방에서 모여드는 친구들과 어깨를 겹고 신나게 다름질을 하는군요. 냇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동요 시냇물의 노랫물인데요. 참 애틋하고 아늑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참 감사한 섭리가 이 천재가 운행에 가득 담겨 있음을 보고 듣습니다. 웨이홈 앨범 중에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영,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가끔 뉴스에 교회 소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성도 간의 갈등, 분열과 다툼, 그리고 또 목회자의 안타까운 그런 일들까지 세상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 실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지금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했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보며 쉽게 낙심하거나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교회를 세워가는 한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내 말 한마디가 또 내 기도 한 번이 내 작은 섬김이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도 품어보고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하나의 쉼표와나 오늘 첫 곡으로는 어노인팅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아, 요즘 뭐 사람 때문에 교회가 너무 실망스럽다 하시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좀 많으신데요. 그럴수록 사람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주님의 일꾼,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CTS 합창단의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조수아의 이 세상 험하고, 클래식 콰이어의 마음이 상한 자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이 교회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사랑보다 내 주장만 앞세우진 않았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엔프렌즈의 여기에 모인 우리, 손재석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크록스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에서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봤는데요.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더 드림의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메리 제인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종호의 하나님의 은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과학자들이 미국 전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신앙이 성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장수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신자는 신자에 비해 조기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회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횟수가 높을수록 조기 사망 위험은 줄어든다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도요, 종교와 수명에 대한 연구들로 같은 논문들을 발표하곤 했는데요. 종교는 좀 더 안정적인 정신 건강과 상관이 있으며 신앙인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중재하는 통제와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적어도 더 오래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네요. 수면이 건강과 상관이 있는 거죠. 뭐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마음속 독이 빠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잖아요. 두근두근 라디오 첫 찬양 들으면서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라하프가 부르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근두근 라디오는 은혜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강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초롬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지금 내리는 결정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고 고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정보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결정이 지속적으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리라고는 전혀 확신할 수는 없죠. 결정이 결실을 거둘지에 대한 여부는 우리의 숙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에 강복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 결정이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느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말이죠. 더 성숙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손영진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김태훈 테너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에딘버러 대학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교수였던 제임스 심프슨은 마취제 연구를 하며 시험을 거쳐 1847년 그 당시 세계 의학계에 위대한 혁명을 일으킵니다. 환자들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마취제를 개발함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세기 2장 21절 말씀인데요. 심프슨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아담이 갈비뼈가 잘리는 외과 수술을 받았음에도 고통 없이 잠들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잠이 드는 물질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클로포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한 제자가 심프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자는 심프슨 교수의 답이 당연히 마취약을 발견한 것이라고 대답할 것을 예상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제자는 그의 대답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심프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나의 구원자여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실을 알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클래식하이어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원웨이 싱어즈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득,

네, 방금 들으신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수진의 내 삶은 지혜 것 방금 들으셨어요. 오늘도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며요. 두근두근 라디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려요. 남은 시간도 평안하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 7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명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혜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

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길 잃은 정찰기를 무사히 인도했던 작은 영감이 거대한 북방 선교 방송의 씨앗이 되는 놀라운 태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생명의 전파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기적처럼 뿌리를 내리게 됐는지 그 치열했던 설립 과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찾는 기적의 순간부터 예기치 못한 뼈아픈 슬픔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헌신의 발자취까지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깊은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세아 방송이 설립된 곳은 원팽이 또는 원빙대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러한 유래가 있습니다. 1259년 고려가 원나라 몽골에 항복했을 때 삼별초는 항복을 거부하고 대몽항쟁을 벌였습니다. 삼별초는 처음에는 강화에 근거를 뒀으나 곧 진도로 옮겼고 이어서 제주도로 밀려나와 항파두리에 토성을 쌓고 저항을 했습니다. 삼별초가 있던 곳에는 지금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가 있습니다. 여몽연합군은 제주도까지 추격해 1273년 2월 삼별초를 토멸했습니다. 이때 제주도에 온 원군이 주둔해 있던 곳에 아세아 방송이 세워졌습니다. 원팽이나 원빙대는 모두 원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700여 년 전에 사나운 침략군이 주둔하고 있던 자리에 지금은 그 침략군을 보낸 지역을 향해서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담은 전파를 보내는 방송사가 세워진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곳은 제주공항의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됐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실어 나르는 영적 공항이었던 셈입니다. 김장한 목사 일행은 모슬포 군용비행장에 내려 지프를 타고 그들이 조금 전 본 원평이 일대를 둘러봤습니다. 하늘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인화 북제주 군수와 함께 현지에 가서 그 자리가 좋겠다고 하니까 군청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땅 임자가 43명이었습니다.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땅 3만 6천여 평을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20일 아세아 방송 창립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이사회가 1970년 9월 10일 타워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김장한 목사, 김희중 장로,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목사가 참석을 했고 블레이크는 옵서버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두 네 가지 사항이 결정됐습니다. 첫째, 한국의 아세아 방송국의 유지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둘째, 명칭은 재단법인 아세아 방송국으로 칭하기로 했고 셋째,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기로 했고 넷째, 기타 사항으로 고문위원 추가의 건은 별첨 인사로 약관명을 추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사는 이사장 김형근, 이사 김장환, 김익준, 보우만, 로버트 A. 레이놀즈, 조동진, 김준환, 감사, 최금덕이었습니다. 1971년은 아세아 방송의 초석이 놓인 중요한 해였습니다. 2월 11일에는 애월읍 하기류와 구엄리 일대의 대지에 대한 등기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방송국이 세워지면 제주공항에 항공기들이 이착륙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제기됐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정밀검사를 거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에 3월 12일자로 전파관리국에 무선국 허가 신청을 하게 됐고 3월 29일자로 가허가 신청이 나왔습니다. 가허가 사항을 보면 1972년 4월 30일까지 무선국을 준공하고 주파수는 1570kHz, 공중선 전력은 250kW, 운용 허용 시간은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 즉 20시간이었습니다. 호출보호는 아직 배정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단, 국등록이 불가능하고 부득이한 국제 분쟁이 제기되었을 때 등

세 개 항을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이 같은 때에는 당국의 지시에 순응해 줄 것을 못 박았습니다. 6월에는 32평 규모의 직원 숙소 6채가 완공됐는데 오키나와에서 일하던 아더 오스틴 씨가 건물 설계를 했고 기술 책임자인 워렌 빌스 씨가 건축을 지휘했습니다. 이 숙소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떠난 뒤에는 아세아 방송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다가 2017년 신사옥 거춤과 함께 한 채만을 남겨놓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지금은 이마저도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가 하면 진해와 도마뱀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등 모든 것이 열악한 사택이었으나 당시 선교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문화공보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나왔습니다. 초대 이사장에는 김영근 회장, 집행이사의 김장환 목사였습니다. 정관에는 아세아 방송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아세아 지역, 특히 철의 장막 내에 있는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화 그리고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특수 목적으로 한다 였습니다. 극동방송과 마찬가지로 북방 선교를 위해 설립됐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송신소 부지에 전기시설이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세아 방송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윌킨슨 선교사가 8월 26일 과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윌킨슨 선교사는 을지로 1가 3응 빌딩에 있는 아세아 방송 설립 준비 사무실 의자에서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윌킨슨 선교사의 장례 예배는 조동진 목사가 신부하고 있던 후암 장로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로써 아세아 방송의 모든 설립 책임은 고스란히 김장한 목사의 몫이 됐습니다.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오키나와에 KSBU가 있던 곳은 중국어 방송을 폐지한 후 한동안 중파 방송을 유지하다가 1984년 9월 1일 폐지와 동시에 일본의 FM 라디오 방송국인 FM 오키나와로 재개국하게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700여 년 전 사나운 침략군이 머물던 제주의 들판은 이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공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낯선 땅에 지주 43명을 일일이 찾아가 설득해야 했던 치열함과 무엇보다 방송국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하다 과로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윌킨슨 선교사의 땀과 눈물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어진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아세아 방송은 철의 장막을 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돼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극복해왔던 수많은 시련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물보다 더 높은 장애물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두려움에 자신이 이루어낸 것들을 망각하게 된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극복해내지 못할 거라 생각하나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왔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소망하며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오직 예수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믿음 약할 때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믿음이란 무엇일까? 따름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를 따라감이 마땅하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현세의 성공과 내세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믿기는 좋아한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발버둥 친 인간 예수를 외면하고 싶다. 예수 때문에 불편한가? 예수를 따르면 세상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다. 흔들림이 마땅하다. 곤고할 수밖에 없다. 예수의 길은 욕망에 취한 세상의 문화를 거스른다. 자기 중심주의를 거절하며 끝없는 이타성과 원수 사랑을 추구하기에 피곤하다. 꼼짝달싹하지 않은 현실 앞에 끝없이 실패하니 절망스럽다. 그럼에도 예수는 말씀하신다. 잘 가고 있다. 원래 당신을 따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를 따르며 박해가 없는가? 그렇다면 예수를 위한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한 예수일 확률이 높다. 빈틈없는 신앙적 논리와 배타적인 태도, 우월주의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의 평화를 의심해보라. 자비와 용서, 이해가 아닌 자아 속에 갇힌 우상일 수 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아노 찬양 연주였고요. 이전에 들으신 찬양은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예수는 나의 힘이요. Don Marsh Voices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두 곡 연유에 함께 할게요. 김보혜님의 음성으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찬송과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라.

믿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기에 찾아오는 박해와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기적의 주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AJ 월십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보냅니다.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우리 사람의 일생을 집을 짓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식의 집을 짓고 인격의 집을 짓고 교양의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몇 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몇십 년에 걸쳐 짓게 되는데요. 집은 기초가 가장 중요하죠.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곳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부를 금으로 장식해도요. 이 집은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집은 설계대로 지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걸린다고 기초가 다져질 시간을 기다리지 않거나 물자를 처리

한다고 자질을 줄여서도 안 됩니다. 또 욕심이 난다고 설계를 변경해서 제멋대로 바꿔 놔내는데요. 이 모든 것은 부실 공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집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설계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멋대로 설계도를 무시하고 우리 집을 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는 바로 믿음인데요.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은 일평생 견고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홍수가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듯 반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진 인생의 집은 온갖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든든할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거룩한 믿음 위에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와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으로 들려드린 곡은 이혁진이 불러준 당신의 믿음의 삶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아이빅 미니스트리 지선의 음성으로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들으시고요. 이어서 광원명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바쁨이 초래하는 세 가지 위험 나누겠습니다. 케빈 드영 목사는 저서 미친 듯이 바쁜에서 몸이 아프면 육체적 신호가 오듯 바쁜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하다는 신호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기쁨인데요. 기쁨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둘째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생각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영혼의 부패가 감춰지는데요.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쁨이라는 뿌리에서 발생합니다. 영국의 존 스토드 목사는 한 달의 하루를 고요한 날로 정하고 종일 침묵과 기도, 써야 할 편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조용히 처리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그는 이 하루의 안식을 통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쫓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는데요.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친 듯이 바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 앞에 고요한 안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서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바쁨이 초래하는 세 가지 위험 나누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앞서는 곡은 구현무가 불러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였고요. 이어서 조수아의 날마다 들려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일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네, 조지프 에디슨의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일을 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일이 있으면 매일 아침이 새로울 것입니다. 또 자기 일을 사랑하면 열심히 일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늘 내일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희망과 보람으로 채우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그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네요. 어느덧 6월의 끝자락인데요.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새로운 달 7월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민의 행복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윤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때마다 새롭게 출시되는 상품이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기능에 있어서 다를 것이 없는 단일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다양한 종류를 때마다 갱신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실상 따져보면 그 기능에 있어서 모두가 다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벌어질 어떤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그때를 어렵게 지나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 사람마다 하나 이상의 보험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형제도 아마 그런 보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큰 어려움 없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보장이 되는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때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보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치료비를 상대방과 나의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그런 자동차 보험 등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0: 당연하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거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사람이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심판받고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형제도 그리고 모든 사람도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심판에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이래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의 때에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의 심판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음 이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형제가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형제도 저도 천국에서 있게 될 거예요.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건강과 미래를 위한 보험은 들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다시 교회에 나가기 원하시는 분,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간략한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 내 가족, 자녀, 이웃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시는 분 역시 샵 3927번으로 예수라고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요영미 아나운서입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이 찬송 아시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앞날이 두렵고 불안할 때 이 찬송에 떠오릅니다. 백합이 아름답게 저절로 피는 것을 볼 때, 새들이 지저귀는 숲길을 걸을 때,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걸으면서 느끼잖아요. 바로 거기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주님 기억합니다. 자, 힘내시기 바라요.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우리가 서로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의 삶의 행적 따라갈게요. 잠시 뒤에 이길재 선교사님 만납니다.

0: 아우, 좋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손 교수님, 왜 웃으세요? 저의 노래가 마음에 안
1: 아니,
0: 드십니까?
1: 아니요. 제가.
0: 저 진짜 어릴 때이 찬송 정말 좋아했어요.
1: 맞아요,
0: 우리
1: 맞아요.
0: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는
1: 옛날에,
0: 찬송인데. 걱정 근심 많으실 때.
1: 그렇죠. 요즘은 뭐, 우리는 찬양을 좀 많이 듣지만,
0: 네.
1: 사실 저도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복음성가 조금 많이 듣고, 요즘
0: 네.
1: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0: 네.
1: 요즘 그러한 찬양을 많이 듣는데, 가끔 보면 찬송가가
0: 옛날
1: 주는,
0: 찬송,
1: 그 시가
0: 좋아요.
1: 주는 그 감동이 좀 있거든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0: 우리 언제 한번 둘이 듀엣 한번
1: 아,
0: 찬송가 듀엣.
1: 제가, 예, 이런 표현 너무
0: 네.
1: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는데,
0: 네.
1: 남의 밥그릇에 손대면 안 됩니다.

0: 아, 그냥 박수 치는 걸로 만족합시다. 아, 네. 아, 좋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네네. 평양 사숭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제임스 올 선교사님 가정 엄청 기다렸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1: 네, 일단 그럼 평양으로 향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게 네. 순서일 것 같아요. 네. 제임스 올 선교사님은요, 처음 조선에 올 때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으로 향하던 그 시기에는 가정을 이루었고 6개월 갓난장의 아들이 함께 평양으로 가요. 그때 첫째 아들을 봐주고 있던 실비아라는 여인과 이제 한국 분이십니다.
0: 네. 네.
1: 그리고 통역으로 의료 사역을 돕던 박유산과 그의 아내 김점동이 함께 평양을 향하거든요.
0: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
1: 1894년 평양에서의 처음 사역에 관한 보고는 이렇습니다.
0: 우리는 영리한 소년 13명을 한 학급으로 조선의 내륙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기독교 교리, 한자 및 그들의 언어,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와, 이게 이제 평양에서의 선교사역 시작이죠?
1: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기 13명이 이렇게 학생이 모집된 건 아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 네.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 평양을 다니시면서 평양에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이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치료도 해 주시고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주시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제임스 월 선교사님 가정에서 들여졌던 사숙입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까지도 학교는 1984년 4월 을 학교의 설립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을 통한 선교사역은요, 사실 또 지속되지 못해요.
0: 안 돼요, 잘? 아니, 정말 학교사역이 쉽지가 않네요. 지난번에 이제 유경공원,
1: 네, 예.
0: 명문과의 자제분들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폐교했거든요. 평양에서의 사역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1: 이번에는 지난번 유경공원과 같은 학생이나 교사와 같은 교육기관 어떤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0: 네.
1: 정말 열심히 공부하려고 모였고요. 선교사님들 정말 열심히 가르치려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0: 전쟁.
1: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에 정착하던 바로 그 시기가 연초에 발생했던 고부 밀란의 결과로 동학 농민운동이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뭐 동학 또 딱
0: 동학이잖아요.
1: 동학이니까요. 서학에 대한 반대로
0: 배경이죠.
1: 일어났던
0: 그렇죠.
1: 운동이기도 했어요.
0: 네.
1: 당연히 외국인에 대한 반감은 날로 더해져 갔던 거고요. 또 다른 것보다 평양이 더더욱 그 성향이 강했다라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0: 네.
1: 이로 인해 선교사님 가정은요, 평양 입성 한 달여 만에 한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1: 이때 발생한 전쟁이 바로 청일 전쟁이에요.
0: 예.
1: 이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 마지막 전투가 사실은 평양에서 9월, 10월 달에 일어나거든요. 제임스 월 선교사님은 평양에서의 전쟁의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내가 이 한양에 머무르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하세요.
0: 네.
1: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갈 것을 결단하십니다. 평양 전투가 끝나갈 무렵인데 아직 위험하잖아요. 의약품을 챙겨서 동료 선교사였던 마펫과 리, 이 두 분도 평양의 초창기 사역자들이신데요. 함께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참혹한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고요. 셀 수 없는 부상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상자들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0: 우리는 전쟁터에 가보았어. 아직도 제대로 묻히지 않아서 사체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얕게 판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청군의 시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소. 참상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고 악취는 끔찍했소. 전쟁의 그 참상이 그대로 글에 나와 있어요.
1: 네. 실제로 이제 도서관에 가시면 대한민국 전쟁사라는 아주 엄청
0: 네.
1: 그 우리나라 전쟁 전체를 기록해 놓은 책이니까요.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거기 아마 청일전쟁을 펴보시면 기록들이 있는데요.
0: 그렇죠.
1: 흩어져서 수습이 안 된 시신이 2000구가 넘었다는 표현도 있고요. 정말로 큰 전투가 평양에서 있었던 거예요.
0: 네.
1: 제임스 선교사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0: 쉼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1: 네.
0: 환자들을 치료해야 했고요. 또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인도하고요.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다시 그 아이들을 품에 안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1: 네.
0: 어찌 보면 다시 그 사숙이 시작된 거죠. 전쟁 끝 무렵에요. 모인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이거나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 달간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던 제임스 선교사님이 그만 쓰러지고 마세요.
1: 아유, 이제 보상병들 돌보고 아이들 돌보다가 과로하신 거죠.
0: 네네.
1: 자, 이 선교사님 건강이 걱정되는데 회복 계속 잘 되실까요? 되시나요? 안전하신가요?
0: 그 권사님의 마음처럼 동료 선교사들도
1: 네.
0: 제임스 홀 선교사가 열병을 이겨내고 병상에서 일어날 것을 기대했어요. 또 언제 강인한 분이셨으니까요.
1: 네.
0: 그런데 선교사님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만 갔습니다.
1: 아이고.
0: 전쟁이 끝난 도시 평양은 안팎으로 비위생적이었고요.
1: 네.
0: 또 위험한 인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로 인해 평양에 머물던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당시에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말거든요.
1: 네.
0: 의료사에게 전념하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그 증세가 가장 심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세요.
1: 예.
0: 급하게 한양으로 서울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 시기였는데요. 당시 탔던 배가 그 전쟁 중에 부상당한 일본 병사들을 수송하는 배였는데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발진 티푸스까지 감염되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맙니다.
1: 진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네요. 선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왜 이렇게 상황적으로 어려운 거죠? 평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그렇죠. 네네.
1: 예. 그러다 다시 또 평양 가신다고.
0: 아니요.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은 평양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세요.
1: 아, 그렇구나.
0: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요.
1: 예.
0: 11월 19일, 그러니까 1894년이겠죠?
1: 네.
0: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가족과 동료 선교사들이 있는 한양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데요. 그만 5일 만에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조금씩 호흡이 약해지는 와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보, 내가 평양에 갔던 것 원망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요.
1: 순직하신 거죠.
0: 네.
1: 우리나라에 오신 지 3년?
0: 그렇죠. 91년에 오셨으니까 3년 되셨었어요.
1: 네.
0: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1894년 11월 24일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1: 네.
0: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첫 돌을 보낸 아들 그리고 아내의 태중에서 자라고 있던 어린 생명을 남겨두고 눈을 감으십니다. 그리고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 두 번째로 안장되는 선교사님이 되셨죠.
1: 우리가 양화진 묘역 가면서 참 그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알고 보면은 정말 그 순례의 길이요.
0: 네.
1: 예,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은혜의 길입니다. 자, 이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저는 이해해야 하는 건지 우리 방송 가족분들도 진짜 아 이거 어떡하죠 주님.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0: 가끔 그죠? 가끔 답답하고 마음이
1: 예.
0: 아플 때가 있고
1: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0: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저는 하나님께
1: 네.
0: 이런 투정 저는 부리는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1: 하나님
0: 여쭤보기도
1: 어떻게 해야
0: 하고
1: 돼요?
0: 하나님한테 불평도 좀 하시고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 너무 하나님께 인위적으로 거룩한 언어 필요하죠. 그리고 감사의 언어 이 언어도 좋은데 저희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1: 네.
0: 게 있잖아요.
1: 네.
0: 아이들이 어떠한 일 때문에 짜증되거나 불평할 때 그때가 또 이쁠 때가 있어요. 아, 이 친구가 아직 어리구나. 아직 우리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라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아마 이때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1: 혼란스러우셨을
0: 예,
1: 것
0: 그런
1: 같아요.
0: 기도 하지 않으셨을까
1: 생각돼요.
0: 결국 제임스 선교사님, 특별히 이제 감리교 선교부인데
1: 네.
0: 평양의 사역이 멈춰버립니다.
1: 그렇죠.
0: 그가 펼쳤던 의료사역, 말씀사역, 그리고 학교사역 전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1: 그 아이들이 배우고 자랐던 학교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지고요. 남겨진 가족들 아내, 또 아들 그 태중이

0: 또 아이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내실까? 어떻게 견뎌내실까?
1: 실제로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감리교 평양 선교부 담당자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선장을 잃어버린 배가 표류하듯이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학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0: 그렇죠.
1: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면서 공부시키던 학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0: 네.
1: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아내 선교사 로제타 홀은요, 돌이 지난 아들과 뱃속의 아기와 함께 본국 고향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내한 4년 만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이었죠.
0: 네, 선교사님,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또 기대하게 되는데, 아, 찬양한 곡 듣고 나서 우리 방송 가서 우리 친구들, 네, 우리 가족들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찬양 듣습니다.

0: 밴쿠버 시온성교 합창단이었어요. 원데이 들으셨습니다. 예, 제임스 홀 선교사님 이야기 네네. 우리가 전해드렸잖아요. 청년으로 우리 땅에 오셨고,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1: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속 앞서서 가족 이야기했으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사건 만나서
1: 이게 뭐지?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요.
0: 네.
1: 선교사님은 1800년대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선교사로 네. 헌신하셨어요. 그때가 1887년 28살 청년의 네. 때였더라고요. 그 파송을 준비하면서 의료 사역자였으니까 뉴욕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유명한 20대 청년이었고요.
0: 네.
1: 또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서 진료하고 치료해 주는 아주 좋은 이웃의 의사였어요.
0: 네.
1: 그의 삶의 모습을 의료 선교의 선임 사역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0: 닥터 홀은 자애로운 의사로서 불쌍한 사람들의 형제로서 병들어 죽어가는 뉴욕 거리의 사람들을 아무 대가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보았다. 상대가 살인자건 도둑이건 어떤 범죄자건 가리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다했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당시 1800년대 후반 뉴욕의 뒷골목 빈민가는요. 우리 뭐 지금도 이제 뭐 예, 슬럼가 하는 네, 것처럼 네. 아주 위험한 곳이었어요.
0: 그렇죠.
1: 실제로 살인자, 도둑, 범죄자가 많은 곳이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 멈칫멈칫하게 되는 네네.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 동료였던 선배였던 그 서머스톤이라는 의료 선교사님이셨는데
0: 네.
1: 그가 바라보기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그들에게 다가가는 일이 익숙했고 또 그들을 동일하게 모든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이었다라고 기록했던 거죠.
0: 네.
1: 선교사님은 자신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날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낫게 해주고 걱정을 덜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밝고 더 나은 생활로 인도하는 데 몰두했던 선교사님이셨대요.
0: 네.
1: 또한 그는 철학적 신학적인 이론을 캐내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상냥함과 사랑을 나눠주는 행동의 사람이었다라고 많은 이들이 기억하세요.
0: 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제 선교사님, 이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면서 뭐 하고 싶은 말씀만 참고 계시는 거죠. 자, 청년 시절부터 행동가 멋있다. 행동. 네.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움직이는 분이셨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한국에서의 짧은 선교사님들의 삶의 모습들 어떻게 살으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나요?
1: 1888년 그 도시 빈민 사역을 통해서요. 그 해외 선교 사역 준비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느 날 한 여인이 빈민가 사역 가운데 함께 하게 됐던 거예요.
0: 네.
1: 그분의 이름이 이제 로제타 쇼드란 분이었어요.
0: 로제타?
1: 예. 기록에 보니까 그 여의사가 들어올 때
0: 네.
1: 뭐 뒤에 이렇게 후광처럼 이렇게 한눈에 딱 알아봤던 거죠.
0: 저분이야.
1: 예.
0: 그녀가 왔다.
1: 예, 예. 제임스 홀은
0: 네.
1: 로제타 쇼드를 사랑하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같이 이제 선교하기로 마음

0: 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네, 네. 선교 사역하려고 함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여인도 본인을 좋아하는 것을 느꼈어요. 네, 두 번이나 청혼을 합니다. 네. 근데 보기 좋게 퇴짜 맞습니다.
1: 아니 왜? 같이 선교하면 좋잖아요.
0: 그러니까요. 왜 감기와 사랑의 감정은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1: 재치기도. 예, 예, 재치기도.
0: 예. 네. 그래서 당연히 눈치를 챘던 건데 네. 그래서 청혼했던 건데
1: 근데 아니 왜 퇴짜를 맞냐고요.
0: 당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거는요.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의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에서 네. 싱글 여성 선교사들을 당시에 이제 선교지로 파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게 외롭잖아요. 선교지에서. 그렇죠. 말이 통하는 분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던 동료 선교사님들과 대화하고 하다 보면 그 청년 선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랑 교제를 하게 되는 거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시간에.
1: 그렇죠.
0: 그리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니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하실 거고요. 자녀가 태어나면 오지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 그 자녀를 엄마가 케어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해외 여성 선교에서 파상한 선교사님들은 그 해외 여성 선교사 파송 거기를 내려놓고 네. 남편과 함께 사역하게 되면서 아이를 케어하는 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그럴 수밖에 없죠.
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약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선교지로 가면 5년간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라는 한 텀의 사역을 좀 확보하려고요.
1: 먼저 사역하겠습니다.
0: 네네. 사실 두 분은 같이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1: 네.
0: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선교사 교육을 함께 받고 있었던 거죠.
1: 네네.
0: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의 선교지가 갑자기 조선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감리교 선교사로 먼저 와 있었던 하워드라는 여의사가 1년 만에 건강을 잃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1: 네, 그러니까 네.
0: 급하게 여성병원은 이미 문을 열었으니까 여성 의료사역자가 필요합니다. 조선에 가실 분 손들어주세요 했을 때 로제타 선교사님은 그게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손들고 네. 1890년 10월에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1: 네.
0: 문제가 발생하죠. 원래 중국 같이 가서 사역하고 그렇죠. 결혼하기로 했던 건데
1: 네.
0: 교제하는 여인은 조선으로 떠나고 본인은 중국 선교사고
1: 그러니까.
0: 그때 윌리엄 제임스 홀이 떠나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을 내가 5년간 기다리겠소. 그러니 나와 약혼을 허락해 주시오.
1: 네, 네.
0: 그렇게 두 분은 약혼을
1: 정말,
0: 하세요.
1: 정말 사랑했다.
0: 네, 네.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이후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1: 네.
0: 사랑하는 로제타와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1: 네, 네, 네.
0: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사역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이에요.
1: 네.
0: 근데, 조선으로 향하는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이런 편지도 보내시더라고요.
1: 당신은 매일매일 나에게서 멀어지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당신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듯하오. 당신에 대한 사랑이 잠자던 내 마음을 깨워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니 환자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점점 더 큰 사랑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오. 와, 달달하다.
0: 네.
1: 로제타 선교사를 사랑하는 제임스 선교사님 마음이네요.
0: 네.
1: 근데 상황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 제임스가 어떻게 조선으로 오게 되죠?
0: 네, 그죠. 우리는 정답을 알고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1년여간 간절히 기도하셨대요.
1: 네.
0: 근데 계속해서 그게 바뀌지 않는 과정 가운데 아마 선교사님은 그런 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조선이 아닌 중국으로 부르셨다면 저는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네.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갑자기 선교부에서 조선에 갈 의료 선교사를 찾습니다.
1: 네.
0: 그때 제임스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조선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선교부에서 제임스 선교사님을 조선으로 파송하기로 결정하고요.
1: 네.
0: 그는 1891년 12월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제타 선교사님보다 1년 후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1: 네.
0: 너무너무 두 분 사랑했잖아요. 이듬해 로제타 선교사님과 결혼하시게 돼요.
1: 결국 선교지에서 조선에서 결혼하신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조선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결혼하고요.
1: 네.
0: 평양으로 올라가시게 되는 건데요. 자신의 순교로 평양 지역에 선교의 문이 열린다면 스스로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요. 그 당시 아내와 네. 6개월 된 갓난쟁이 그렇게 함께 평양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1: 그러네요.
0: 그게

0: 1894년 봄이었던 거고요.
1: 네.
0: 선교사님 가정이 평양에 거주지를 얻어 상주하며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네. 그 시작이 바로 1894년 봄이었습니다.
1: 예.
0: 선교사님은요 당시에 그 여러 차례 이제 그곳을 다녀오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병원 사역을 하려고 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학교 사역을 하러 가셨던 네. 거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앞서 말씀

0: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둘을 만나게 하셨는지. 자,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떠난 이후의 이야기가 또 우리가 들어야
1: 네,
0: 되고
1: 다음
0: 알아야
1: 주에
0: 되지
1: 사숙
0: 않겠습니까?
1: 학교 이야기 이어가려고 합니다.
0: 다음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길재 선교사님.
1: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0: 고맙습니다. 예, 평양 사숙 이야기, 또두 분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제임스 홀, 로제타 홀 선교사님 이야기였습니다. 3344님 매주 이 시간 기다리고 있다고요. 울컥하신다고 감사합니다. 7196님 우리나라가 어찌 이 사랑을 받았을까요?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코끝이 찡해진다는 얘기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소천하신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난다고. 예. 영미 아나운서님, 길재 선교사님, 명선 PD님 감사합니다. 또 동숙님도 샬롬. 서로서로 또 우리 방송 가족들 서로 안부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예, 길가에서 만난 예수 이렇게 참여해 주시니까 정말 좋습니다. 아,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은혜나 청취 소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유료 문자 샵1069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살 닭갈비 보내드립니다. 제작의 문명선 PD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온누리 워십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방송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에 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헤리티지교회 노민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리티지교회 노민석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할까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는 스페인에서 투사로 일했고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또 종군 기자로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와 사자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란을 발휘하고 또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또 작가로도 활동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는 그가 탄 비행기가 두 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 결혼 네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사냥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 도전했지만 어느 날 그가 찾던 행복이 모래성을 쌓는 것 같은 허무감이 되어 밀려오자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에 11살, 9살, 그리고 5살, 3살 자녀와 함께 남겨진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0: 지나칠 만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솟아날 길은 있다고 했는데 그녀에게는 손톱만한 소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공고한 세월이었지만 내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 인생의 끈을 놓는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종교의 힘을 한번 빌려보기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목욕 제기하고 정화수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었습니다. 정초가 되면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 새끼줄을 치고는 복을 달라고 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영적인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이 토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도동댁은 저희 할머니 태코입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의 귀가 번쩍 뜨여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 첫 발걸음 옮긴다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든지 교회로 가는 길이 천리길처럼 느껴지고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누가 볼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예배당 가장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를 시작하는데 예배 마칠 때까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후 일요일 오전, 저녁, 수요일 저녁, 매일 새벽 기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94세로 인생을 마감하실 때 40여 년을 어머니처럼 모셨던 자부의 품에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도동 때 예수 한번 믿어보지 라는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간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도동 때 교회 한번 나가보지 라는 그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 가버렸는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이런 것 같고 이제는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공허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이 어떤 짐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정말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까? 너무 고독해서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저희 할머니를 초청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눠지지 못하는 나의 삶의 어려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짐을 나누어 지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고. 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들, 가까운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신청서를 보고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3927, 샵 3927번 문자 메시지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파도 파도 새로운 고수가 또 나옵니다. 네. 아, 수년간 매주 이렇게 성경의 무림 고수를 초청해서 방송을 진행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모실 고수는 멀리 러시아에서 오신 분입니다. 러시아 30년 가까이 선교하고 계신 김차용 선교사님이고, 아, 작년 말까지는 러시아 전체 그 넓은 땅에 한인 선교사님들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후배에게 물려주시고 또 귀한 사역을 러시아에서 계속 이어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시고, 성경은 이렇게 봤을 때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졌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으면서 선교사가 되신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심근경색과 몸의 모든 질병을 한 달 안에 완전히 치료해 주신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아, 요 간증이 궁금하시면 우리 김차용 선교사님 지난번 녹화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옛날 걸 한번 보세요.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해보기 처음입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선교사님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중에서도 시베리아라는 아주 극동지역이죠. 그곳에서 30여 년 가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성김의 일로 섬기고 있는 김차용 선교사입니다.
0: 네. 대기업 생활하시다가 하루아침에 병을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선교사로 나가시게 된 드라마틱한 간증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
1: 네.
0: 그 얘기를 또 아마 한 시간이기 때문에 방송가족 여러분, 김차용 선교사님 지난번 무림고수편을 참고하시길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지난번에 저희 무림고수 방송 출연하시고요.
1: 네.
0: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1: 예, 네, 그러셨어요.
0: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은혜를 또 받았는데, 선교사님 방송 보고 성경을 그날부로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신다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성경 보면서 몸도 회복되고 치유를 경험했다는 분도 나타나시고.
1: 예, 예.
0: 선교사님도 많이 보셨죠, 간증들?
1: 예, 봤습니다.
0: 야, 제가 또 놀란 거는 목사님들하고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0: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뭐라고 전화하세요?
1: 이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한테서 많은 전화를 받는데요.
0: 네.
1: 그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분모 하나가
0: 네.
1: 목회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좀 하고 있는데
0: 네.
1: 아직도 그 마음에 한 구석에는 참 어려움이 교회에 대해 계속 있게 되고 또 목회자의 꿈은
0: 네.
1: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흥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침체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선교지에서의 그 모든 환경들이 그렇게 참 어려운데 어떻게 김찬영 선교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에 대한 그런 게 대한 상담과 더불어서 좀 듣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0: 그 지난번 편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그 하루에 썸네일 제목이 그거였어요. 3시간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없어진다.
1: 네,
0: 그러니까
1: 맞습니다.
0: 누구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하나님 부어주신 능력으로 현지인 러시아 교회를 크게 4군데나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지난번 출연 때 표정이 엄청 밝으셨거든요. 성교사 선교지 힘듭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동들을 받으셨나 봐요. 아니 그런 걱정 어린 상담이 들어오면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1: 문제는 간단한데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가 어떠한 지역인가를 먼저 영적으로 볼수 있는 좀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에 닥쳐오는 문제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즉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보입니다.
0: 조금
1: 그랬을 때
0: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1: 그렇게
0: 좋겠어요.
1: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선교지는 이미 어둠의 권세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눈으로도 볼수 없는 생명의 강한 빛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0: 네.
1: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그 주님으로부터 비쳤던 그 광채가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0: 네.
1: 이 부분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그 빛으로 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상황들은 그 어둠의 권세를 그 빛의 능력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선교사가 그 부분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상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현상적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 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말고 본질적 반응으로 나가야 됩니다.
0: 네.
1: 그런 현상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반응은 곧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간구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에 즉각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아멘.
1: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세상에서 볼수 없는 어둠의 권세만이 볼수 있는 무서운 생명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0: 나만 몰라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선교사님이 그 동네에 이사를 딱온그 자체가 강력한 빛이 그냥 확 거기 떨어진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 빛은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는 어둠의 권세에서만 볼수 있는 무서운 광채가 그 선교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악의 영들은 선교사님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그리스도의 빛덩어리가 떨어진 건데 선교사님만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안타깝네요.
1: 그것이 그러니까 일이 꼬이게 되고 거기에 눌려서 결국에는 선교사가 받는 스트레스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육신이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강력한 그 무엇인가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0: 아멘.
1: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0: 네.
1: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스스로 확증하라.
0: 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던 것처럼

0: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고 또한 권세며 능력입니다.
1: 네.
0: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가짜들입니다. 아. 어둠의 권세를 하지 않아도 가짜입니다. 누구 앞에서 진짜 앞에서요. 내 안에는 진짜 곧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진짜가 일하십니다.
1: 아멘.
0: 가짜는 진짜를 만나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스러져 버립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교지 현장에서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1: 그 한국에서 연락 오시는 목사님들께는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요?
0: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오시는 그 전화 받는 그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그 분모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영향을 받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느냐,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것이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떤 문제들, 일들, 상황들, 또한 지식들, 또한 자기의 스펙들이 자기의 영혼과 심령과 마음과 자기 삶에 가득 차 있습니다.
1: 아하.
0: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정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이 여기서 반사가 돼서 나가버립니다.
1: 아하.
0: 즉 목회를 쉽고 아주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목사님은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 사실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1: 아, 그렇게 설명을 목사님들한테 해드리세요?
0: 해줍니다.
1: 그럼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0: 그러면 인정하죠. 네. 그분들은요. 그 목사님의 생각 속에 너무도 많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걸 다 비워야 됩니다.
1: 네.
0: 비우세요. 안 비워진다는 것이에요.
1: 나도 비우고 싶은데 안 네.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주세요?
0: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함.
1: 절박함.
0: 자기가 목회자로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 내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했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비춰봤을 때 내
1: 네.
0: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1: 아하.
0: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1: 네.
0: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가지고 있다면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이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되고 부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주님의 관심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도 내 성도들 내 앞으로 모으라. 나의 성도들 내 앞으로 모으라. 저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라겠습니다.
1: 아멘.
0: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부흥시켜주고 그렇지 않고 수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곧 목회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 그거 준비만 되면
0: 네.
1: 문제들은 풀리고
0: 네.
1: 교회는 성장하고
0: 네.
1: 성도들은 건강해지고
0: 그렇습니다.
1: 선교사님도 반드시 소리내어서 선포하듯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참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0: 네, 네.
1: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곧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은 세 가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과 선포와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 성경 말씀의 모든 구절은 이 세 범주에 들어가네요. 명령, 네. 네. 선포,
0: 네.
1: 그다음 기도.
0: 네.
1: 네.
0: 왜 그렇게 되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명령하고 명령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곧 내 것이 돼야 됩니다.
1: 아멘.
0: 나에게 된 것과 동시에 나로 말미암아 또 딴 사람에게 선포가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폭발적으로 힘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선포와 명령은 명령과 선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체가 됩니다.
1: 아멘.
0: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주체를 따라서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할 때 명령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일해 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1: 네.
0: 계속해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거나 명령했을 때 그것이 실제의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의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0: 말씀이 나에게 사건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상이 되게 하라 하신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 네.
0: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에게 사건이 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1: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소리내어 성경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올리는 그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고
0: 네, 그렇죠.
1: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대신해서 나에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기도 하고
0: 네.
1: 정확하게 얘기한 건가요?
0: 네, 네, 네.
1: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지 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0: 자, 일단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을 때 막 큰 소리가 안 내도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선포고 선포면 명령입니다. 명령이면 선포이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자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냥 그분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명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은요. 선포가 되었든지 명령이 되었든지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건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1: 아멘.
0: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1: 아멘.
0: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뜻까지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파괴시킨다는 얘기죠.
1: 네.
0: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감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 다 무효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 내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목도하게 해주신 그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그 현금 현장에서 뭐 상담도 하고 뭐 기도도 해드리지만 말씀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선포했을 때
0: 네.
1: 역사를 네. 경험을 하시는군요.
0: 그렇죠.
1: 근데 우리는 소리나서 성경 보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0: 그런데
1: 네, 네, 네. 그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면 이미 내 삶은 많이 변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우리 주변에 왜 그런 일이 별로 없나?
0: 네.
1: 의아해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0: 이유는 간단합니다.
1: 네.
0: 내 것이 너무도 많이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아, 아까 목사님들 상담해 주신 것처럼 네,
0: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향에 내가 가득 젖어 있습니다. 내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1: 네.
0: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는데
1: 아멘.
0: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들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을 가득 채워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사돼서 나가버립니다.
1: 아.
0: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하고 버렸던 그 의미가 바로 자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곧 주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주님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1: 아멘.
0: 이것을 기록해놓은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 네, 네 성경의 무림 곳을 찾아서 오늘은 고급편입니다, 여러분. 조금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무림 곳을 오랫동안 함께 해오시면서 가지셨던 궁금증을 저희가 풀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나는 성경을 가까이 한다고 나름 하는데 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가. 지금 내 것이 가득 차서 그렇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지만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러시아에서 30년간 선교하신 김차용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주기도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컨설턴트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좀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무림고수 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사오독을 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찼고 내 지식, 내 경험이 차 있어서 성경 말씀이 들어온 걸 가로막는다. 이거잖아요.
1: 예.
0: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런데 거기에서
0: 네.
1: 실망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0: 아, 실망하면 안 되고.
1: 예.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0: 네.
1: 성경이 읽는다는 것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0: 그렇죠.
1: 대사건입니다.
0: 네.
1: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서 봤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 대형 사건이 발생되는데 이 사건의 단초가 바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것인데 이것이 더디 내게는 적용이 빨리 적용이 안 되고 더디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0: 아, 주님이 다 보고
1: 예.
0: 계시는군요.
1: 100% 보고 계시는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리라. 예.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던 에스더처럼
0: 네.
1: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다음 기회에 다음에 성도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세요.
0: 이 방향은 틀림없이 맞는 방향이니까.
1: 틀림없이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0: 아멘,
1: 확실합니다.
0: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말씀하실 때, 뭐내 안에 내 생각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내 지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

0: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가.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금석이 있다면서요.
1: 있죠.
0: 뭡니까?
1: 예. 네. 바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그 증거가 어찌 보면 잘 확인이 안될 수가 있는데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0: 뭡니까?
1: 자,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서 발생되었을 때 때에 따라서는 기분 나쁜 일, 때에 따라서는 화난 일, 때에 따라서는 스트레스 받는 일, 때에 따라서는 막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가? 내 안에 주님보다도 세상 것이 더 크게 들어있다면 그것이 짜증나는 일이면 짜증나는 일로, 화난 일이면 화가 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쁩니다. 확, 뭐,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그러한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뒤집어 놓은 일이 바로 증거입니다.
0: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오늘도나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도 때때로 그런 일들을 만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1: 자연스럽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평안을 주셨습니다.
0: 아멘.
1: 평안을, 참된 평안을 주셨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1: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리라 했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평강이 이미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충격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아진다, 받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 화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속이 상해서 뒤틀린다,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와 표적이 됩니다.
0: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을 수 있으나 그때뿐이고 결국은 다시 평안을 찾게 된다 이거군요.
1: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그 평안이 나한테 정말로 좀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왜 없을까? 그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면 내가 사실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떠한 절박함에 있었는가?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요. 주님이 그때 그 부분을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했습니다.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던 그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요. 언제 주느냐? 내가 가장 낮아지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마음이 심령이 상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무릎 꿇고 심령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평강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0: 그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팍 났어요.
1: 예.
0: 깜짝 놀라고 또내 잘못은 없는데 그냥 차가 많이 상하고 나도 몸도 다치고 그 상황에서 절박하게 기도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1: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0: 아멘.
1: 즉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데 그러면 나에게 본인이든 본인이 아니든 그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0: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1: 인정하고 오히려 어떠한 크게 몸을 다쳤다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요. 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이루어진 일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없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큰 사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반응이 중요한데요. 현상적 반응과 본질적 반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0: 자, 교통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0: 교통사고든 질병이든 혹은 내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어떤 사람의 도발이든 이런 경우를 딱 만났을 때내 반응이 첫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 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0: 네.
1: 그것을 바로 현상적 반응과 본질적 반응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현상적 반응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라는 사람을 구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구하고 자기 머리를 쓰고 별의별 방법들을 다 찾아보지만은 이것을 현상적 반응에 하고요. 본질적 반응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나 여호와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버립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0: 아멘.
1: 그 말씀처럼 범사에 그렇게 이런 일까지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도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고 빛도 창조하나니 나는
0: 아멘.
1: 여호와라 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나 여호와라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자체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이 주께로 향했기 때문에 이 반응은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다음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0: 오늘 이거는 화이트보드 이렇게 필기를 좀 해주시면서 들으면 딱 좋을 만한 아주 심도 깊은 강의신데, 살면서 만나는 아주 어려운 고통의 일, 또 예기치 않은 아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인정해라. 두 번째, 내 입술에서 나오는 첫 반응을 아주 주의하라. 그냥,
1: 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내 입술에 권세를 주었습니다. 즉,
0: 아멘.
1: 내 입술로 말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세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면 큰일이 돼버립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여기서 방황하게 되면 그 방황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의 첫 반응이 주께로 향했을 때, 주님 하고 불렀을 때 어떤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적용시켜서 일을 이루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이 말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났네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위해서 이 일까지도 행하여서 주님이 내 일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히려 나가면은요, 주님은 거기에서 주저하지 않고 개입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상황은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어려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의 말과 눈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 그 말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0: 아멘.
1: 주님은 바로 개입하시기도 하고 또한 수돕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생각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0: 어려운 일에서의 첫 번째 반응이 주님의 역사의 방향을 그냥 좌우하는 첫 단추가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역사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성교사님 말씀하셨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가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정리가 된 겁니까?
1: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0: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지난번 선교사님 간증에 또 은혜를 받았던 거는 그 하루에 3시간씩 지금 성경을 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큰 사역지를 다 관리하고 하시려면 누구보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3시간씩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0: 말씀하시나요? 예,
1: 다시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네. 사실 한 시간 내에 앉아서 3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을 읽기란 어렵죠.
0: 네.
1: 그런데 이것을 좀 지혜롭게 하면은 얼마인데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만 3시간 읽고 그러면 기도는 안 하냐? 하면 그 질문도 합니다.
0: 그렇죠.
1: 기도도 하죠. 자, 그러면 성경 읽는 부분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성

0: 분들도 있고 뭐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선교지도 물론이고 있는데요. 첫 시간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침 보통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 4시 정도면 일어나는데요. 한 시간은 읽으면은요, 어느 정도 읽어지냐면요, 일반적으로 8장에서 10장이 읽어져요.
1: 그러면은 페이지를 한 20페이지 읽으시는 거네요.
0: 그죠?
1: 네.
0: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 시간 또 갖는 거죠.
1: 네.
0: 이게 기도, 말씀과 기도는 좀 항상 좀 병행해 주는 게 나은데, 기도 시간 봐도 말씀 시간이 좀더 길어요.
1: 네.
0: 괜찮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꼭 말씀 한 시간 또 기도 한 시간 이렇게 안 해도 되고요. 말씀을 한 시간 읽었으면 기도는 한 30분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읽는 자체가 기도이니까요.
1: 아멘.
0: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는 명령이요, 선포요, 기도문이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 시간대 얼마인데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낮 시간에도 한 시간요. 우리가 한 시간 동안 다른 지 어떤 뭐 요즘에 앱을 많이 보더라고요. 미디어를 많이
1: 영상 많이
0: 보던데, 예,
1: 보죠.
0: 영상 많이 보는데
1: 네.
0: 영상 조금 보다 보면 한 시간 금세 지나가요.
1: 아, 사실입니다.
0: 예.
1: 네.
0: 그런데 그한 시간을 그냥 말씀 읽는 시간에다 투자해 보세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1: 아하.
0: 영상 한 시간 보면서 지냈던 그한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 읽으면서 주어졌던 나에게 오는 축복은 비교할 수 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1: 네.
0: 기도 마찬가지고요. 낮에는 기도하기가 좀 어려워요.
1: 네.
0: 근데 기도는요,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하듯이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갈 길, 주님, 이일 하면서 생각 속에 마음속에 길을 걸어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어디 차를 타고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생각 속에 늘 주님을 담고 있으면요, 주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이어집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 한 시간요, 간단하게 읽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한 시간 아주 길게 느껴지면 어쩔 수 없지만은 사실 사역자들은요, 이한 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역자들에게 그 말씀 좀한 시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시간에 다른 거한거 봐도 빨리 시간이 또 가고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시간 읽어지면 성경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럼 총몇장 읽어진 거 하니까 총한 40장 정도가 읽어지더라고요. 페이지로요.
1: 또 소리 내서 보시니까. 네. 그럼 선교사님은 루틴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시간씩, 세 시간씩 읽어나가는 루틴을 지금 아주 오랜 세월 해오셨는데, 선교사님도 대기업 다니시면서 아주 힘든 평신도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직장 생활을. 근데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아, 선교사님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평신도가 세 시간을 있습니까?
0: 당연하지, 힘들죠.
1: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권면을 주시겠어요?
0: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1: 네.
0: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이제 사역자들, 특별한 사명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돼야 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1: 아멘.
0: 자, 그러나 우리 평신도들은 어렵죠. 자,
1: 네.
0: 루틴 하나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했습니다. 나를 아는 거.
1: 네.
0: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아가지? 여러분, 다른 말씀 보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 네.
0: 그 말씀만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1: 요한복음 1장 말씀을
0: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 네, 시간이 정 없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소리 내서 반복해서 읽어라.
0: 그냥 그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놨는데, 그러면 이것만 읽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주님이 보시게요. 지금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아는 것을 지금 기뻐한다 했는데
1: 네.
0: 그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1: 아하.
0: 이때는요, 그 성도에게는 어마어마한 루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것을 기뻐한다 했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아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번제보다도 하나님은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했잖아요.
1: 아멘.
0: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0: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부터 아, 네. 시작해서 네. 18절까지 그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만 읽으세요. 그것은 18절까지 읽는 그 시간은요. 5분 안 걸릴 것입니다.
1: 그렇죠.
0: 네, 5분이 안 걸릴 것입니다. 그것만 그냥 읽으세요. 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 야, 성경 읽는 목적 자체가 네. 우리는 너무 이제 복받은 사람들 간증을 많이 들으니까요. 나도 몇 떡을 하면 복을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라는 기본을 바로 또 세워야겠네요. 네. 이게 또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매주 방송을 보고 매주 도전을 받는데 매주 시도를 하고 매주 실패하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나도 꾸준히 가고 싶은데 이 방송 보면 더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이 방송 듣고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권면을 주시겠어요?
0: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1: 네.
0: 이 속담도 있죠. 실패는
1: 성공의 어머니?
0: 어머니라.
1: 네.
0: 자,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는요.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1: 네.
0: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그래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계속하세요.
1: 아하.
0: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끈질김 그것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입니다.
1: 네.
0: 무슨 말씀이냐? 여호와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심지가 굳은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1: 아멘.
0: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했습니다.
1: 아멘 아멘.
0: 심지가 견고한 자 했습니다. 즉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는 또 일어서리 또 이렇게 안 됐다 해도 나는 또 일어서리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 3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심지가 굳은 견고한 사람임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평강을 주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킨다 했잖아요.
1: 네.
0: 평강하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너와 동행하겠다.
1: 아멘.
0: 다윗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실상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1: 아멘.
0: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내 마음에 합한지라 내가 저를 인하여 내 뜻을 이루시라 아멘.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고 다윗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해도 걔도 일어서리 부족해도 일어서리 나의 못남도 그래도 불구하고 일어서리라고 일어서세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1: 아멘.
0: 주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아.
0: 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 아, 네. 또 읽다가 안 되면 자책하고 또 안 되면 자책하고 반복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아예 안 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상황을 아뢰고 그래도 또 나갑니다.
0: 네.
1: 오늘 뭐 한 절을 보더라도 또 읽습니다.
0: 네.
1: 이런 자세로 나가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군요.
0: 그렇죠. 네. 심지가 견고한 자로 인정하죠.
1: 아, 그게 심지가 네. 견고한 거군요.
0: 네, 네.
1: 나가고 또 나가고.
0: 네, 네.
1: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아주 깊이 있는 말씀들을 짧은 시간에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는데 또 시간이 또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됐어요. 네. 선교사님. 이 방송을 듣고 보시는 전국의 방송가정 여러분들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 목사님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0: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렵게 합니까? 쉽게 합니까? 사실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렵게 하신 분들은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저 어렵거니와 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쉬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쉬운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워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시편 91편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천사를 명령하사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 아멘.
0: 했고 히브리서 1장 13절의 말씀은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려고 너에게 보내심이 아니냐 했던 것처럼
1: 아멘.
0: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0: 마음에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한 그 자유함으로 신앙생활을 즐기세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시편 5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 자, 신앙생활은 쉽고 기쁜 것이다. 성경 보는 것도 쉽고 기쁜 것이다. 네. 반복해서 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선교사님, 러시아에서 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시는데,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오셔서 귀한 도전의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김창용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과 간증, 여러분 다시 보고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널리 전하실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다시 보기 링크를 여러분들 휴대전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전 지역 선교회 대표회장을 역임하시고 30년 가까이 러시아 선교회에 힘쓰고 계시고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보시면서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걸 또 우리에게 나눠주신 김차용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제작 진행은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마귀의 태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태클이 없어서 골을 넣는 것도, 태클이 있다고 골을 못 넣는 것도 아니죠. 골을 넣고 승리한 인생들은 그 태클을 잘 피하고 견뎌냈기 때문에 여러분 골을 넣고 승리의 그 쾌감을 쟁취한 줄 믿습니다. 부흥만 있는 교회는 없어요. 성공만 있는 인생이 없어요. 축복만 있는 신앙도 없어요. 축복 있고 성공 있고 부흥 있고 성장이 있으려면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사단의 태클이 존재할진데, 여러분 태클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꿈꾸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이 없는 인생을 꿈꾸지 마시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사탄의 태클을 이겨내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마귀의 태클,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깨뜨리는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열과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 할 때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이간질하고 나누고 분쟁하게 만들고 분노와 혈기로 그 축복과 은혜를 산산조각 스스로 깨트려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깨트려버리는 전략, 마귀의 태클은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이 악질인 것이, 교만이 참 악한 것이, 교만이 참 두려운 것이,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 교만이 교만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죄도 끔찍하고 유괴, 강간, 뭐 간음, 뭐 폭력, 거짓말, 사기 다 나쁜 죄지만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그 죄를 저지를 때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인면수심 정말 짐승과 같은 인간일지라도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할 뿐이지 그 안에는 그 내재되어 있는 죄에 대한 찔림이라는 고통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죄책감이라, 죄책감.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 죄책감이 찌름으로 인하여 그가 그걸 대충 덮어버리든 회개하든 회개의 기회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만이 악랄한 것은요,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죄책감이 없고 찔림이 없음으로 인하여 뭐가 없는 거야? 어떤 기회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게 가장 악한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교만에서 출발하여 그 존재의 정체성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자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까 신앙의 연륜이 별로 안 된 자들을 바로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가 교만하여져서.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신앙의 연륜이 얼마 안 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갑자기 뭐 목사나 장로로 세워놓으면 교만하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된대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하신대요. 마귀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데 그 정죄 이유가 뭐래요? 교만이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는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든 자신의 정체성인 교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뿌려놔서 그들도 하여금 교만하여지게 만들어서, 즉 마귀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적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더욱 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최고의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더 큰 부흥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최고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부흥을 맛보지도 못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진짜 축복과 부흥을 향하여 전진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그만두어라 하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터이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러스대. 자, 경고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가 눈앞에 있다. 더 큰 축복이 눈앞에 있다. 더 큰 부흥이 눈앞에 있다. 그러니 일러스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자,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짜증내신 정도가 아니라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자, 교만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즉 사단은 교만이 정체성이고, 즉 그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교만하니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되어 내쳐진 것이고, 마귀는 어떻게든 교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다 파종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기 편 만드는 작업이 바로 교만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갑자기 느닷없이 7절 시작. 그런즉 결론이 뭐라고 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교만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결론은 마귀를 대적하라가, 마귀를 쫓아내라라는 거예요. 즉 오늘도 교만한 것은 오늘도 어떤 캐릭터,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 눈이 쭉 찢어져가지고 막 그냥 아, 돈 많은 사람이 배가 불뚝 나와가지고 아 뭐 이게 교만이 아니라 오늘도 교만은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만은 마귀의 편이 되는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니, 절대로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시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 즉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그런데 교만이 악질인 것은 교만은 스스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죄는 저지르면 아 후회라도 해요. 실수에 대해서 죄책감이라도 가져요. 근데 교만은 교만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교만에 대해서 가장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C.S. 루이스의 책을 모아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읽었는데, C.S. 루이스의 얘기에 의하면 여러분 참 공감이 많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 누구에 가서 물어봐도 당신은 교만합니까? 물어봐도 교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 교만해요? 아, 교만할 것도 없게 생겼어요. 막 교만해요?

다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운전 못해요 그러면 다 운전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운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 빼놓고 저는 운전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자기 신이 스스로 교만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인류 가운데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는 유일한 족속이 있으니 크리스찬이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 가운데 다 모두가 다 교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가운데 일부만이 교만을 인정한대.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임에도 교만을 인정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그래도 자신이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대요.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고 정말 이사이트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도 교만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 녹아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걸 느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교만한 줄 몰라.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게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교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실은 겸손한 사람이래.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만은 악질적인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멸시켜 놓고서는 다른 죄들처럼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조차 없는 가장 악질 중에 악질, 정말 스스로 파멸의 길로 치닫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교만의 찔림과 죄책감도 없는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어서 한 사람이라도, 저는 진짜 많은 거 바라고 쓴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아무쪼록 진짜 한 사람이라도 아이고야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영적 민감함으로 분별하여 내가 교만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겸손함의 자리,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영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만한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데, 여러분 교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막 그냥 눈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교만이, 여러분 진짜 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근하게 녹아있는 내가 교만인지도 알지 못했던 반응들이, 내 삶의 행동과 양식들이 교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바라고, 궁극적으로 결론은 그 교만을 깨달았으면 처절하게 통회하고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위대한 영적인 용기 있는 발걸음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자기 애고가 강하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심각할 정도로 강한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기가 다 옳아. 온 세상 만사를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기뻐하며 자기가 모든 사람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C.S. 로이스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자신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지만 실은 자기 스스로 상상 속에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즉 헛개비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짜배기 크리스찬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C.S. 로이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이 만들어놓은 헛개비 환상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놓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가 상상으로 만들어 그 헛개비 신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존재의 우월감으로 나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자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탁월하고 특별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해도 되는 사람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행동양식과 반응이 특별하게 도출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만하면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잘 점검하세요, 내 신앙을. 그들에겐 두 가지 행동양식 중에 하나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를 잘하고 자기 방어적 기제가 강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그냥 와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써 그냥 누리면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거 되게 겸손해 보이고 철량해 보이고 되게 교만하고는 상관없어 보이는 자기 연민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공로와 내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소홀하거나 대접이 소홀하거나 인정과 박수 소리가 없이 나에 대해서 오늘도 칭찬과 이 우월한 존재들로서의 이렇게 치켜 세워줌이 없으면 늘 내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하고 신앙생활을 한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서운함과 섭섭함은 교만과 전혀 상관이 있어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상황적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은 이런 자기 연민이 바로 교만의 한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내 공로를, 내 헌신을, 내 희생을 오늘 자꾸 주장하며 오늘도 서운과 섭섭병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 서운함과 섭섭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의 일종의 한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건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공로와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 연민은 바로 교만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방어.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과 자기 판단은 늘 옳아. 그래서 그것을 깨뜨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훈육하거나 책망하거나 말씀과 충돌하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항상 이런 적대감으로 나타나요. 자기 방어적 적대감. 오늘도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라는 형태로 그냥 모든 걸 맞춰줄 때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거가 조금만 반대되고 충돌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야 돼. 그 은혜의 자리를 나는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다면 교만한 사람은 엄청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나만의 교만과 겸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인생을, 운명을 바꿨던 교만과 겸손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은 구국공신으로 한 나라 일국의 군대 장관이지만 나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때 겸손. 자기가 취하여 온, 전승물로 잡아온 계집종 하나의 이야기. 여러분, 노비, 노예,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하여 그는 회복의 기회를 얻었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또 교만. 자기는 이런 형태, 자기가 꿈꾸는 모습이 있어. 회복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은혜를 주시되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런 모습으로 대접해 주지 않으니 짜증을 내고 불쾌. 이게 교만이야. 그러다 그 인생은 다시 하나님 주신 큰 기회와 축복을 놓칠 뻔하였다가 그 종 부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면 했을 것인데 그 요단강 들어가서 저 무심천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대단합니까? 생각해보니 그 말을 듣고 겸손하게 말씀이 원한 대로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진행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씻었더니 그 겸손 다시 회복이 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청나게 복잡한 메커니즘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겸손하냐 교만하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운명이 갈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가 여기서 걸려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과 내 자녀, 자손들의 인생 여기에 걸려있어요. 근데 우린 이걸 모르고 교만의 위험성도 알지 못하고 겸손의 축복을 알지 못하며 오늘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없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속에 자기 연민, 섭섭함과 서운함, 자기 방어, 오늘도 자기가 옳다 주장하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조금이라도 충돌하고 반대하고 여러분 다르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이고, 오늘도 여러분 그 자기 연민과 방어적 적대감은 반드시 싸움과 다툼을 이어 처음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처럼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결국에는 말씀과 다투고 교회 공동체와 다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게 퍼져가게 된다.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교만만 뿌리고 다니면 알아서 쪽박차고 알아서 깨트리고 알아서 쪼그라들고 알아서 문 닫고 알아서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 마귀의 씨앗인 여러분 교만을 여기저기 성도들의 마음에 막 흩뿌리고 다니는 거야. 여러분, 내가 사소하게 넘겨버렸던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 오늘 이것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일종의 악한 교만의 한 형태이고, 자기 방어, 물론 자기와 주장이 다르고 자기 원하는 모습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참을 수 없어 하는 자기 방어적 기대조차도 나만처럼 이게 교만의 모습인 것을 축복을 깨뜨리고 나에게 일어날 엄청난, 내가 꿈꾸지도 내가 기대하지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시작될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깨트려버리는 엄청난 후회할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교만하면 그 교만을 깨트릴지어다, 아니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그 교만 깨트리기 전에 내가 스스로 그 교만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야. 교만하면 일어나는 가장 큰 여러분 형태의 증거가 바로 은혜가 없어. 희한하죠.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찬양과 똑같은 예배 속에 있는데 교만하면 은혜를 못 받아. 신기한 거, 다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만 멀뚱멀뚱 눈알을 찌면 저건 왜 우는가, 저건 뭐 하는가, 저건 뭐 하는가, 그렇게 판단만 하고 점수 매기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게 더 신기해.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하고 내가 은혜 안 받으려고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보시고 절대로 그런 자들에게, 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는 것은 내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은혜 받을 사람들은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내가 뭔가를 주장하러, 내가 뭔가 지시하러, 내가 판단하러, 내가 점수 매기러, 내가 비난하러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 오늘 이 은혜는 나의 선택적 필요가 아니라 정말 이건 절대적 필요야. 이거 없으면 죽어. 여러분 숨 쉬고 안 쉬고를 선택한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었으면 지금 여기 없어요. 다 죽었지. 5분만 내가 숨 안 쉴래, 뭐 이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이 간절함으로 나올 때 여러분 미친 듯이 나와서 막 은혜를 사모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하며 나의 무능과 나의 무지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간곡히 엎드려 그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자는 뭐 장로인데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 아니 목사인데도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예배는 관람하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떤 때 핍박과 환란으로 숨어들어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아니라면, 예배, 내가 영상 봤어요. 영상 본 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본 것은 예배를 드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배는 내 시간을 깨뜨리고 내 우선순위를 박살내고 내 스케줄을 찢어버리고 내 감정과 관계를 다 내려놔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상, 동영상 본 거를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하지만 예배를 구경하고 무슨 말 했는지 내가 다 들었어요. 교회 어떤 분위기인지 소식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예배를 본 거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는 사고이냐? 이 예배, 요즘에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편만하게 퍼져있는 예배의 편의성, 예배의 편리주의는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교만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 없어도 살아. 왜냐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 이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더 절실하게 될 터인데, 내가 했으니 은혜 뭐 받을 게 없어요. 오늘 보세요. 오늘도 어떤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똑같은 패턴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잠언서 11장 2절에도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잠언서 14장 6절에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대. 이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한 반응의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교만을 보시면 절대로 은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찬양과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저 이 한 구절에도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냥 목회자가 말씀 들고 강단에서 그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고 교만한 자는 아무리 애간장을 녹이는 감동적인 예화를 갖다 쓰고 여러분 수많은 장치를 통하여 당신의 감흥과 감정을 이끌어내려 해도 감동과 흥분은 있을지라도 은혜는 없어요. 절대로 교만한 자는 은혜를 못 받아요. 예배만 보지 말씀만 듣지 은혜를 못 받아요. 입으로만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만은 그 은혜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말씀의 은혜와 지혜와 은사를 구하여도 교만한 자는 구하여도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부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대신 마음에 상할 정도로 상한 마음 심령으로 자신의 무지 무능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범죄, 과거의 실패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수치심, 자신의 연약함, 무능 때문에 내 안에 문드러지는 그 상한 심령을 한 번도 천지 창조의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멸시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과거의 실패와 수치심, 연약과 무능과 무지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마치 양초가 벽난로 앞에서 녹아내리듯 내 영혼과 심령이 다 녹아내려져 밑바닥으로 엎드려 주님 은혜를 간구한 자에게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온 그 은혜를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시지만 아무리 고매하고 풍족하고 세상 속에서 존귀하고 명예 있는 자들이라도 그 마음에 교만이 깃들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결단코 은혜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시고 그를 물리치시기에 마귀는 이 교만 하나 뿌려놓고 그 마음에 뿌리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치시고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생의 기회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교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교만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 영의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체크리스트 내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사역하면서 서운함과 섭섭함이 많다. 두 번째 오늘도 뭔가 그냥 적개심과 분노와 비판이 많고 뭐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 많다. 이게 자기 방어적 기제. 그리고 요즘에 은혜를 못 받는다. 이게 교만일 줄이야. 이게 소망 없는 영적 나병. 팔다리가 잘려나고 쥐가 파먹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교만의 영적 나병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어.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입술에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과 비난이 난무하거든 내가 교만했대 여기시면 돼. 상대가 몰상식하고 상황이 처절해서 당신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로 감사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왜? 교만은 뭐냐면 내가 했다고 여기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게 교만과 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오늘도 내 삶에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가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내 공로의식이 있어. 내가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내 건데 뭘 감사해? 아, 내 돈 갖고 내가 쓰는 데 아, 내가 이러는 거 뭐 내 건데 뭐 내 뭐에 감사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섭섭과 서운함만 많고 불평과 원망만 더 두고 비판과 정죄와 난무하는 이유는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는 이유는 여기 감사에 시작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하는 거예요. 자, 마치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 우리 이 말씀을 꼭 잘 새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언가 복을 주시고 은혜롭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성공케 하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속에 이런 성과와 영향력을 주셨을 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정말 잘

들어야 가슴에 새겨야 이 축복이 그냥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축복이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 가슴에 새겨야 돼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네가 혹시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었고 네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은과 금이 증식되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되었지 않느냐? 자, 이럴 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혹시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대. 우리는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축복과 번성에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축복과 번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우리처럼 복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하셨대요. 염려하신대요. 우리 때문에 걱정하신대요. 염려하신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타신대요. 조금 잘 먹고 잘 살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 목회하다면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몰라요. 차라리 거지 같고 힘들 때는, 모자랐고 핍절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막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주의종 그냥 잘 경외하고 이럴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고 좀 어느 순간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배가 좀 부르고 은금이 증식되고 좀 풍부하면 이제 머리 꼭대까지 교만이 차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우시아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내 것이냐 착각하며 선을 넘어 영적인 범위까지 판단하고 제가 제사장 짓을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 머리가 될 예수님을 제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다 오라, 내가 이거라면 이거래.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더라. 그 정도의 판단력과 인격과 도덕성 가지고 다 판단하고 다 점수 매기고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안타깝고 겁났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만할 때 나타난 현상이 자기 방어 기제가 너무 강해. 여러분, 이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끔찍한 사태로 치닫게 됐는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지도 모른 채 지금 하나님 되어가는 거야. 내가 교만할 때에서 하나님 되어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복을 안 받는 게 나아요. 사울의 축복을 보면 왕관 안 쓰는 게 나아. 차라리 겸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을 끝까지 맛볼 수 있었더라면 차라리 그 복 안 받는 게 나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교만의 도구와 통로가 되지 말고 그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야지 내 공로인 줄, 내가 했고 내 덕이고 내 공이고 내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을 수밖에 없죠. 내 공이고 내 덕이고 내 것인데 뭘 감사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네가 풍족하고 풍부하고 네 응급이 증식되고 번성하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근원했는지 절대로 잊지 마라. 누구? 여호와께로부터 근원했다는 걸 제발 잊지 말라고 염려하시며 애타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근데 그때 거 신경 써서 빨리 가나안 땅에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성공하기를 기대하고 내 자식 어디 대학 들어가고 잘되고 직장 들어가길 원하지 그 뒤에 일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잊어버릴 축복이라면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어느 순간 감사가 사라진 인생을 살고 그 대신 불평과 원망만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의 이유가 여러분 우리를 진짜 깨트리시고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뭐 없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요.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낮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 만드셔서 마침내 파이널리 끝끝내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복 주신 거예요. 복 주신 거. 진짜 복. 큰 은혜, 큰 축복, 큰 붕. 진짜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이것이 다 내가 한 줄 알아. 그러니까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잊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잃어버려. 조금만 풍족하고 배부르면 우린 여호와를 잃어버리는 것,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게 교만인데, 그러니 당연히 사라진 내 입술에서 당연히 내 마음속에 사라지는 게 뭐다? 감사다. 그 감사 없는 게 교만이야. 여러분, 내가 했으니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내 거니, 아,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 내가 이런 거 갖고 내가 쓰는데, 여러분 이게 감사가,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인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어. 자, 이제 교만 아셨죠? 보세요. 자기 염려. 여기서 다 시작돼. 감사를 잃어버려. 여호와를 잃어버리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뭐가 없어? 감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불평과 원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수용을 못하는 그 모습들이, 여러분 단순히 일회성의 어떤 문제와 이슈와 사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교만이 이미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 거야. 그러니까 나만처럼 내가 딱 원하는 모습으로 어르고 달래고 맞춰주면 신앙생활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헛개비 신앙. 내가 만든 상상의 그 우상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대합니다. 오늘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겸손이 곧 신앙입니다. 겸손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해야 감사가 되고, 겸손해야 섭섭함이 사라지고, 겸손해야 적대감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이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교만하면 그 은혜 다 깨뜨리고 내가 주려는 큰 은혜가 네 것이 안 된단다, 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자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10절 권면하시기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만한 자의 제발 낮춰라, 겸손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교만과 전혀 상관없이 보이는데, 아까 방어기제, 판단, 정죄, 이거 하고 형제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곧 율법, 즉 말씀을 비방하고 그 말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니,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넌 율법을 준행,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 되었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이지 하나님 말씀에 준행자들이지, 그 말씀을 근거로 누구를 재판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세우신 입법자도,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재판관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니 그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외에는 말씀을 세우실 분도 말씀을 재판하실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역할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판단할 그런 재판관이, 야 네가 언제 재판관이 돼 있냐 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신실한 크리스천이라 착각해요. 내가 우월하고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판단할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바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상상의 신, 헛개비 하나님을 만들어 두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가짜 신앙자들이라고 C.S. 루이스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 생각하세요. 교만한 자들의 오늘 입술과 마음과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교만은 교만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 교만하면 섭섭과 서운의 한숨이 많아져. 섭섭함의 토로가 많아. 자,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고 비난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정죄해. 어느 순간 말씀의 재판관이, 하나님처럼 말씀을 준행할 역할을, 그러니까 롤을 잘못 잡은 거야. 난 역할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근데 말씀 어느 순간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는 재판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싸움이 많아. 비판과 정죄가 많고 싸움이 많아. 교만하면 서운과 섭섭해, 토로가 많고 비판과 비난과 정죄가 많고 다툼이 많아.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 이 사람들 은혜가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 자복하고 깨우치고 회개. 그러니까 이런 말씀 전하면 겸손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데 또 막 회개.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저거 회개하고 있네. 저거 들었네. 저거 잘하고 있네. 그 시간에도 또 판단하고 있어. 네 번째,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 맨날 불평만 있고. 그거 다 맞춰주면 이제 은혜 받고 막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것 같지? 아니야. 교만한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짓말 해요. 그거를 타협하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 마귀도, 아, 내가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너를 피할 것이다. 근데 그 교만의 마귀와 타협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자, 뭔 얘기? 교만하면 결국 필망,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는 넘어지게 되는 필연적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다가 탁 꼬꾸라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가다가 막 확 꼬꾸라지면 되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잘 나가는 것 같다 망하면 되겠어요? 근데 망해가고 넘어지고 있다면 교만이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여러분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서운함과 섭섭함이 많아지고 자기 방어가 많아 공격적이고 하는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의견과 다르면 다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은혜를 못 받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불평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무조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은 18절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교만의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5절에 무릎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것도 아닌데 그 교만을 어떻게 해? 하나님은 교만을,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럼 그 마귀가 피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마귀와 손만 잡아도, 그 교만의 마귀와 손을 잡아도, 내가 스스로 교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 마귀와 손을 잡아도 피차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상황과 이슈의 문제라고 마귀는 우리를 자꾸 속여. 이건 이 상황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그럼 언제는 상황이 좋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역사상 뭐 어디 형편이 막 퍼펙트했어요? 이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맨날 속는 거야. 그 이슈에 집중하는 게 하수예요. 근데 하수들은, 교만한 하수들은 이슈에만 집중해요. 영적으로 속는 거야. 이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마귀한테 속는 거야. 지금 교만의 함정에 빠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한 번쯤 뭔가 성공한 이력이 있는 성공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울처럼 교만한 사람,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서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것도 감사한 건데, 진짜 최고는 차라리, 아, 또 1번, 2번, 3번, 4번 할까? 진짜 최고 1등, 최고 좋은 건 뭐예요? 축복 받았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존귀하고 부흥했는데도 겸손해. 이 축복을 받을지어다. 2등은 뭘까? 부서지고 박살나서라도 겸손해. 여기서 2등을 또 은금이 풍성해서 교만한 걸 2등으로 치는 인간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망하고 무너져서라도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안 돼. 이게 2등이야. 3등은 축복받고 금은보화가 풍성하고 부흥해서 교만해져. 절대 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을 거야.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 내가 오라, 무조건 이 방법이 맞아 라고 과거 현실과는 괴리된 상태에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몰락하더라. 이것을 성공의 함정이라고 불러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제국은 외부의 적이

0: 세력에 패배하기 전에 스스로 내부의 모순으로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이런 한번 성공했던 함정에 빠져있는 제국들은 이 수순을 따라 몰락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성공, 그때에는 참 특정 어떤 시대와 그 상황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했던 시스템과 제도일지 몰라도, 군사력과 경제 모델이었을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확증 편향이 되어 제국을, 공동체를 몰락시키는 함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것만 맞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우리도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면 안 돼. 우리가 기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오만함이 제국도 멸망시키는데 이까지 거 교회 하나 무너뜨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찬란했던 제국이 관광지가 돼버리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제국도 무너지는데 이 교회 정도는, 이 가치 집단은 현실과 괴리되고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관료주의와 화석화된 기득권자들이, 여러분, 오늘도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끝난 거야. 도려내야 되고, 여러분, 박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 다음 세대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패망의 선봉, 몰락의 앞잡인 교만이 나를 옥죄고 있진 않은지, 우리 교회를 벌써 걸어 넘어뜨리고 있진 않,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합시다. 남 쳐다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봐요.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섭섭병이 도졌다. 서운한 공로의식과 확증편향에, 한번 성공의 기억에 취해 오늘도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게 북한의 모습이에요. 북한. 북한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돼. 적대적이고 다툼과 비난과 비방, 재판관과 오늘도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교만하고 내 삶에 감사가 사라진 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탓이 아니라 내가 교만했던 터임을 깨닫게 되고, 모든 것이, 우리 교회는, 인간은 어떤 확실한 제도와 경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원색적인 복음의 진리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 은혜 입은 자들이 모이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교회이지만,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걸, 이 원색적인 복음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물맷돌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 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9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아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 교수 박신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 손에 쥔 것은 작아 보일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이유이자 이 저녁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유한하지만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합니다. 오늘 하루 쌓인 피로와 복잡한 마음의 짐은 이 자리에 잠시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의 멜로디에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이든의 전쟁미사를 감상하셨는데요. 오늘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주에 일부를 좀 들으시려고 하는데요. 멘델스존은 그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을 써서 성공을 한 후에 또 다른 작품을 생각했죠. 그것이 대본 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1846년에 이 작품 엘리야를 완성했는데요. 이 작품을 초연한 후에 그 영국의 더 타임즈지는 이렇듯 완벽한 승리는 있었던 적이 없었다. 또한 이렇게 철저하게 빨리 인정받은 예술품도 존재한 적이 없었다. 라고 극찬한 바 있는 아주 초연부터 성공을 거두고 음악의 역사에도 3대 오라토리오 중에 하나,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함께 이 멘델스존의 엘리야가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습니다. 2시간이 넘는 이 작품을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고요. 오늘 일부의 하이라이트만 들으시면서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서창으로 이 오라토리오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오라토리오는 서곡으로 오케스트라로 시작되는 데 반해서 이 곡은 서창, 즉 엘리야가 나와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의 내용인데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내가 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악으로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주가 말씀하셨다. 이 가사를 노래합니다. 짧은 서창입니다. 엘리야 역의 바리톤 윌라드 화이트입니다.

몇 해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을 엘리야가 지금 하는 서창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긴 오케스트라가 있은 후에 합창이 나오는데요. 오케스트라는 생략하고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 추수 지나가고 여름은 갔으나 우리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시온에 안 계시다. 저 바다에 물이 없다. 강에 물이 말랐도다. 열왕기상

27장 7절이죠. 또 혀는 목이 말라 입에 붙었고 애들은 떡을 달라고 하여도 그들을 먹일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런 합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탄식입니다. 리차드 히콕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런던 심포니 코러스입니다.

선지자 오바디아의 아리아입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정녕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다. 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에게 나오길 하원합니다. 이 가사인데요. 엘리야의 일부 내용이 가뭄을 예언하고 그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기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알과의 싸움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내용이 주로 되어 있는데요. 가뭄에 허덕이는 백성들에게 하는 오바디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가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훈계의 말씀. 테너의 아더 데이비스입니다.

오바데의 아리아,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는 정녕 주를 만나리라. 아더 데이비스 음성이었고요. 그리고 합창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시고 가뭄을 내리신 것을 하나님의 분노로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자비가 한없다.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자비가 한없다라는 가사를 또 노래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박진감 있고 강한 합창이 나오는데요. 저주의 모티브라고 해서 음악적으로는 가모도인데요. 저주라는 말에 나타나는 모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에는 음영이 일정에 나타나는 기법을 쓰고 있죠. 그 후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때는 아주 부드러운 합창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멘델스존은 합창을 쓰는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법이 이 곡에 나타납니다.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한 합창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와 아합 왕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합 왕 앞에서 엘리야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아합은 내가 우리를 못 살게 하는 엘리야냐 하고 서로 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결해보자고 내결합니다. 불로서 대답을 하는 이가 참 하나님을 말하며 먼저 아합 왕이 이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 기도로 바알신을 부릅니다.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시죠.

여러분은 저 박신아와 함께 성가 산책을 하고 계시는데요. 멘데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 1부의 하이라이트 듣고 계십니다. 바알을 부르는 소리,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내리나요?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저 하늘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더니만 그것이 커져서 큰 구름이 되고 비가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이제 엘리야 1부의 끝곡 비가 내리는 장면의 노래입니다. 감사하라 마른 땅 적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물이 흐른다 큰 소리로 흐른다. 저 물결은 높으며 주님의 능력은 이 땅에 가득 찼도다. 저 파도를 보라 주님께서 살아계시도다. 감사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면서 엘리야의 1부를 마치게 되는데요. 감사하라. 리차드 히콕스 지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장면까지 감사하라 마른 땅을 적시는 주님께 감사하라 노래 들으시면서 엘리야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기도 했는데요. 옛날 찬양인데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갑자기 이 곡이 생각이 나서 제가 골라봤는데요. 김보은 작곡의 엘리야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인데 정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오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지휘는 김철륜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충현교회 할렐루야 찬양대였습니다.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성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라는 곡인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를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항해자 박신학 과외입니다.

조용준 곡, 김재훈 편곡의 항해자였습니다. 저는 이 곡을 연주하거나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느꼈던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존 로터성과 하나 골라봤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곡인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냐.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 같이 듣습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입니다.

남긴 그녀가 쓴 이 찬송시 윌리엄 커크패트릭이 작곡을 했죠. 어려운 일로 메마른 땅을 걸을 때나 위험한 곳에 빠질지라도 인생의 소나기를 만나도 주님께서 늘 덮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경동교회 찬양대입니다.

네, 평강의 하나님 안산 실화성단이었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입니다. 작사자 파니 크로스비는 아주 유명한 찬송 작가 시인이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시인 크로스비가 산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납니다. 그 소낙비를 피해 큰 바위에 몸을 숨

최승환 지휘, 경동교회 찬양대가 부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들으셨습니다. 지지난주에 비가 내리네 라는 곡으로 끝을 맺은 기억이 있는데요. 어려서 비 맞으면은 아주 그 굉장히 기분 좋고 막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생에 내리는 비를 맞으며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의미 있게 보내는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성화산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꽃들도 비가 내려야 또 꽃이 피니까요. 소프라노 한나영의 음성이고요. 두 번째는 생명수 강가에 라이프로 드 싱어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이화 챔버콰이어가 부르는 네 개의 강 같은 평화입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안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편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는 유난히 비 소식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요. 다들 안전운전하시고 오랜만에 찾아온 조금은 쌀쌀한 날씨 잘 누리고 계셨나요? 저는 요즘 신혼생활을 하면서 결혼식 때보다 어느새 5kg 정도가 늘어서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다이어트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다이어트를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세상 모든 음식들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나 왜 이렇게 배고프지? 분명 방금 먹었는데 또 배고프네. 괜히 배고픈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내 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신호라는 것.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보내달라는 몸의 작은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다 문득 우리의 믿음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허전한 날도 있고 광야를 지나는 날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조용히 불러주시는 사랑의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아버지를 향해 기쁘게 뛰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또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신뢰학 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뢰학 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프.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음악적인 개성과 표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학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뢰학 곡은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작품은 영국의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입니다. 본 윌리엄스는 영국의 자연과 민요를 참 사랑했던 작곡가인데요. 이 곡 역시 영국의 시인 조지 메러디스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되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한 마리의 종달새가 하늘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날아오르는 모습을 음악으로 담아낸 작품인데요. 특히 이 곡은 바이올린 독주와 실내악 편성이 만들어내는 아주 섬세한 대화가 매력적인 곡입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바이올린이 마치 종달새처럼 자유롭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주 가볍게 떠오르다가도 어느 순간은 멀어지고 또 어느 순간은 가까워지며 우리 곁을 맴도는 듯한 선율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종달새는 높이 날아오르지만 어디에서 날아왔는지를 잊지 않는 새라고 하죠. 오늘은 음악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려봅니다. 탕자는 집을 떠났고 흥청망청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배고픔과 추위, 죽음밖에 없던 그때 결국 다시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라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다시 아들이 될 수는 없겠지만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겨우 용기를 내어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 그보다 더 빠른 두 발로 달려와 안아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멀리 날아간 것 같아도 다시 그 방향을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세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방향을 돌려 돌아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곳에서만 참 자유가 있죠. 높이 날아오는 종달새처럼 잠시 높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보며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시어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며 랄프 본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 계속하여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조금 전 함께 들으신 종달새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종달새처럼 참 멀리도 날아가게 되는구나. 때로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더 높이 올라가 보기도 하고 더 좋은 것들을 찾아 바쁘게 날아가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멀리 날아갈수록 다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했던 자리, 내 영혼이 진정으로 쉬었던 자리,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던 그 자리. 오늘 우리가 함께 떠올려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탕자는 다시 아들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셨고 두 팔 벌려 달려오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라기보다 다시 그분의 품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어 그 그늘 아래에 머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찬양 가사 읽어드리고 바로 찬양 들려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흘러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야 하네. 그럼 지금 클라리넷으로 들려드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는 선선한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지체되고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힘이 빠지고 낙심되며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주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하는 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너무 외로워서, 너무 두려워서 이 시간들이 길게 느껴져 견디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압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나의 그릇을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여 쉽게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 힘들 때는 말씀이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매몰되어 내 아픔이 너무 크게 보여 정작 가장 주님을 찾아야 할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놓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해 버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들을 우리 딸들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다림이 길어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며 침묵 속에서도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우리를 발견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우리 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알수록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했는지, 얼마나 자주 아버지를 떠나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돌아온 아들이 감히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알고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좋다고 고백했던 그 낮은 마음을 우리 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우리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처음 사랑하셨던 아들로만 맞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시며 잔치를 베푸시며 기쁨으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딸들이 깊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딸들이 인생의 모든 기다림 속에서 결국 응답보다 아버지를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보며 아버지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문득 오래 남았던 것은 탕자가 돌아온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탕자는 다시 아들의 자리를 요구하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돌이켜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을 뿐이었죠.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께 내가 너무 익숙한 자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을까? 마치 무엇인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빳빳이 높아져 있지는 않았을까? 당연하게 사랑받기를 기대하며 조금은 뻔뻔한 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떠난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고 아들이 겨우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누구보다 먼저 신을 벗고 달려오셨죠. 그리고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돌아왔구나. 이제 함께 가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보다, 얼마나 멀리 갔느냐 보다, 어떤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세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이겠죠? 오늘도 우리 스스로 품꾼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한 주 마음이 조금 멀리 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괜찮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따뜻한 날개 아래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주은혜가 흐르는 시간 제작 진행의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어슬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예상하지 못한 아픔을 만나기도 하고 기도하며 걸어왔지만 여전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을 지나게 하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고난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다는 원어의 뜻은 부서진 것을 다시 바로 세우고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은 징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성숙의 과정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새로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 진정 사모하는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매맞음, 옥에 갇힘, 조롱, 배고픔, 수많은 핍박을 겪고도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영원한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서도 인내는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성경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소망의 인내를 강조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조차 영광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었고 고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현재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도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요술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 아프지만 그 고난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때로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캄캄한 터널의 끝에 빛이 있듯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반드시 회복과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주 은혜임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오랫동안 자네와 사귀었지만 한 번도 자네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나는 자네의 그 믿음이 참 부럽네.

여자친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나의 겉을 볼 뿐이네. 내가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아무도 모를 걸세. 라고 말이죠. 이렇듯 참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해방도 아닙니다. 참는 것은 단지 억압일 뿐이기에 언젠가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해방됩니다. 분노가 생겨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렉산더 대왕은 유언에서 자기가 죽으면 손을 묶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수의의 긴 소매 속에 손을 가리고 허리에 묶게 되어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손을 묶지 말도록 유언한 것은 모든 조객에게 자신의 빈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의 손은 많은 민족을 정복하고 또 많은 나라를 굴복시킨 손이었습니다. 노획한 재물과 노비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거지와 다를 바 없이 빈손이 된다는 것을 죽은 뒤 실감 있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지금 나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 고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인 노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몇 푼 되지 않는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육신의 안위만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를 포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 있는 건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찬양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고기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57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15살이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가진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들을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Let me out. 바로 나를 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이런 의사를 표현했던 겁니다. 이처럼 자유란 짐승조차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놀라운 실험 결과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패트릭 헨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진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 27편 5절. 근심이 가득할 때, 곤경으로 눈물 흘릴 때 가야 할 곳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께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의 영과 하나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심을 느끼십시오. 염려들이 스르르 풀려 하나님께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숨은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여주시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하는 세상의 염려, 문제, 위험, 시험, 그보다 더 높은 바위 위에 두십니다. 그 바위 위에 서면 당신은 강한 크리스천, 예수님의 자녀, 왕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 성령님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속삭여 주십니다. 주님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의 은밀한 곳에 저를 숨겨주십시오. 바위 위로 올려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십시오.

한 사람이 시장에서 새장에 갇혀 있는 아름다운 새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주인은 이 새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매일 최고급 모이를 주고 마당 한가운데 황금으로 만든 화려한 새장을 선물하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환경이었지만 새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고 슬픈 울음소리만 낼 뿐이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인이 마침내 새장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새는 기다렸다는 듯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가장 행복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황금 새장 속의 안전함보다 비바람이 불더라도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것이 새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던 겁니다. 우리 영혼이 누리는 참된 자유도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행동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성공을 뜻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는 나를 옭아매는 죄와 염려의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기준과 불안이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면 어떨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가득 찰 때 기쁨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덧입어

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주지비 베르시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편 145편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디스커버리 승아지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송축해 내 영혼 B 컴퍼니 강중현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평안히 쉴 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날개 밑에서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노래했던 주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온기장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라 김주혜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술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걱정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꿈도 우리의 가는 길도 지켜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서원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했던 찬양의 동산 한 시간이었죠. 성실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가까이서 느끼시면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고대 이집트 유적지를 발굴하던 한 가난한 현지인 일꾼이 흙 속에서 낡고 바스러진 파피루스 종이 조각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지만 까막눈이었던 일꾼은 그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귀한 종이를 그저 불을 피우는 불씨용으로 쓰거나 시장 바닥의 헐값에 기념품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훗날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그 조각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것은 수많은 학자가 수백 년 동안 찾으려고 전 세계를 뒤졌던 인류 역사를 뒤바꿀 성경의 초기 사본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임금과 학자들이 그 실물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평생을 바쳤던 보물을 정작 그 일꾼은 매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라서 발로 차 버렸던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왕들은 주님의 구원사역과 완성된 말씀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지만 그림자로만 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을 펼쳐서 읽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엄청난 보물을 곁에 두고도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파피루스를 불태웠던 일꾼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는 눈이 진짜 복된 눈임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 주님만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넌 나만 찾으라, 호산나 싱어즈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목마른 사슴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본 것은 주의 이름으로 행해진 능력과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의 성취를 목격한 제자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보면 정말 복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된 우리들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교통사고를 당한 한 환자가 병원에 와서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없고 멀쩡해 보였는데요. 환자는 겉모습만 보고 에이, 생각보다 괜찮네, 별 이상 없네 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엑스레이 필름을 불빛에 탁 비춰보더니 안색이 변합니다. 그러더니 엑스레이 상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갈비뼈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고 조그마한 파편이 장기를 찌르기 직전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환자의 눈에는 그저 까맣고 하얀 음영이 진 필름지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의사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릴 결정적인 실체와 원인이 똑똑히 보였다는 것이죠. 의사는 필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었기 때문에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물질과 현실이라는 그 겉모습만 보게 되죠. 하지만 복 있는 눈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엑스레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엑스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발견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영적 엑스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세상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 뒤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보고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권이자 축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찬미의 말씀 앞에서, 클래식 콰이어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 스케치북에 1번부터 100번까지 무작위로 찍혀있는 점들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선으로 연결하면 멋진 사자나 독수리 그림이 완성되는 점선 잇기 놀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점들만 흩어져 있을 때는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알 수 없죠.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매일 규칙에 따라서 1번 점과 2번 점을 잇고 다음날 3번 점을 잇고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선들이 연결되면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나오게 되겠죠. 우와, 멋진 왕관을 쓴 사자였구나. 우와, 하늘을 나는 독수리였네. 매일매일 점을 이어가는 성실함이 있으면 결국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기쁨,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때로 흩어진 이 점처럼 의미 없어 보이고 뭐야 이게 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성도는 매일 아침 큐티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선을 묵묵히 하나하나 이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관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오신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지도를 보게 된다.

있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감격이야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적인 복이고 행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네,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김브라이언의 주가 일하시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고 그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랑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그 자체,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에 있음을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어린 여동생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당장 수혈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동생과 혈액형이 같은 그 10살짜리 오빠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너의 피가 조금 필요한데 좀 나눠줄 수 있겠니? 소년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 제 피를 줄게요. 그렇게 수혈이 무사히 끝나고 여동생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었던 오빠는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의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게 되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알고 보니까 이 어린 소년은 피를 주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빠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생명 전체를 내어줄 결단을 하고 주사바늘을 꽂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교사는 영생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지요. 하지만 기독교의 영성은 내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오빠가 자신의 생명을 다 준 것처럼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통째로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 조건 없는 생명의 사랑을 통과한 자만이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진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때 한 자비로운 부자가 마을에 엄청난 양의 최고급 종자 쌀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요. 이 쌀은 너희 배만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밥을 지어 주린 배를 채우되 반드시 절반은 땅에 심어 싹을 틔우고 거기서 자라난 곡식을 이웃 마을에 더 굶주린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거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부자의 마음을 깨닫고 쌀로 생명을 얻은 뒤에 부자의 명령대로 밭에 심고 가꾸어서 이웃 동네로 나가서 아낌없이 쌀을 나눠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온 지역의 기근이 해결이 되었는데요. 반면 부자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남을 줘? 라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고 혼자만 조금씩 조금씩 꺼내서 먹었던 미련한 사람들은 다음 해에 심을 그 쌀까지 썩어버려서 결국 다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주님은 내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성경을 내 구원, 내 복, 내 영생, 나만 생각하고 나만 먹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기적으로 읽는 그런 사람은 쌀을 숨겨둔 사람과 뭐 동일하다는 거죠. 비슷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쓰시기 위함이라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살았으니 이제 그 생명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송경빈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이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유효림의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심한 가뭄과 기근으로 온 마을 주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경민 목사의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19세기 미국의 한 노예시장에서 비참하게 매물로 나온 한 흑인 소녀가 두려움에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온갖 거친 사람들이 다가와서 소녀의 몸값을 흥정하며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물건 취급을 했는데요. 그때 한 인자하게 생긴 신사가 나타나더니 그 누구도 제시 못할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탁 지불을 하고 소녀를 사게 됩니다. 이 소녀는 어쨌든 거액의 몸값을 치르긴 했지만 아, 이제 또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매 계약서가 끝난 후에 이 신사는 소녀에게 그 계약서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내 몸값을 다 치렀으니 너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은 이제 풀린 것이란다. 이제 네가 가고 싶은 곳 그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거라. 마음껏 살거라. 소녀는 그 순간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노예로 부리려고 산 줄 알았는데 자유를 선물해 준 것이죠. 깜짝 놀란 충격받은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이런 자유와 사랑을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저를 강제로 부리는 주인들을 저는 거부할 수 있었겠지만 제 생명을 사신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제 평생을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며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해도 진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율법 교사는 영생을 일종의 노예의 의무나 조건처럼 생각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 시장에서 죽어갈 때 당신의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 아까 그 신사가 엄청난 거액의 몸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생명이라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억지로 행하는 율법이 아니라 아까 그 소녀처럼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이제 제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죠, 자발적으로 세상에 나아가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이 대속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은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억지로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하자 그러면 아 이거 또 전도하러 가자고 아 싫은데 아 귀찮은데 그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았으니 엄청난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셨으니 저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나의 부르심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회의 상임이사님이신 김선태 목사님은 한국의 헬렌 켈러로 불립니다. 50여 년간 목사님은 3만 7천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개안수술을 통해서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시각장애인들 40만 명에게 무료로 병을 진료받게 해주고요. 천 명이 넘는 대학생과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 그저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뒤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남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폭격으로 부모님을 여의고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된 목사님은 구걸을 하며 전국을 떠돌아다니셨대요. 그러다 한 선교사님을 만나 점자를 배우며 공부를 하게 되셨고요. 신앙을 통해 비전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선교사님을 통해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남을 위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실로암 안과 병원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하고요. 사랑과 애씀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김선태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난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Quartet for You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첫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는데요. 안드레아 보첼리의 라이브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영어여서 1절을 이렇게 나눌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이런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였는데요. 오프닝을 나누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요. 김선태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한국의 헬렌 켈러, 네, 안드레아 보첼리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각장애인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 사랑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삶은 없을 거예요. 실로아 망가병원장이신 우리 김선태 목사님, 별그대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6.25 때 부모님과 헤어지시고 또 수류탄 잔해에 맞아 실명까지 하게 되셨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선교사를 만나서 점자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실로아 안과병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개안하시고 또 잃었던 빛을 찾게 하시는 광명을 얻게 한 우리 김선태 목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나의 힘 스스로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 무엇보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준 나에게 먼저

저 소를 잡아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 친척, 또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역자, 친구가 있겠죠. 그런 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우리 별그대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나눠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간증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찬양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지극하신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힐송 코리아예요. 지극히 높으신 주.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아이사야 61이 힘찬 찬송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능력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그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헨리 워드 비처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눈앞의 행복을 쫓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기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에 덧없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개인의 안락함이나 만족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아름다운 부르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욕망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보아야겠어요. 세상의 헛된 행복을 넘어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경민의 행복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진아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터널 선샤인의 이전과 같지 않으리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신부의 고백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스모키 너플의 Where Would I B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리첸지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켈틱 우먼의 Amazing Grace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생활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 같은 어떤 부귀 영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보험처럼 삼아두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고 사모해야 될 존재가 바로 주님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항상 친구처럼 계신다는 그분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안함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요. 슬픔 가운데서도 한 번씩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될 그런 순간들을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참 만만치 않은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좋은 시간, 행복한 어떤 기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워서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기간이, 시간들이 더 많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친구 되시는 그분이 계셔서 오늘 이 순간을, 그때그때를 버티게 됩니다. 그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보내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 존재가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진심을 다해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거나 또 우리 탈북민분들은 매 순간순간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 불안함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중국 러시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자로 나와 계신 우리 북한 출신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도 세상은 이렇게 자유롭고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조국 북한은 이렇지라는 그 답답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께는 주님을 제가 꼭 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님 안에 거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외부의 소식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청년들 또 성도님들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들 가운데 크리스천 우리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나솔 자매님과 계속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지난주에는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왜 탈북을 결심하셨는지
1: 네.
0: 그리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찾아 가게 되셨다는 얘기를 네.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때 처음에 교회를 십자가를 보고 찾아갈 때 두렵진 않으셨어요? 북한에서 배울 때는 네. 교회

0: 뭐 선교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배우셨을 테니까 어떠셨어요?
1: 글쎄, 그게 부정적으로 어렸을 때는 배웠어요. 저희가 교과서 그렇죠. 보면 뭐 선교사가 뭐
0: 이마에다가
1: 예, 사과 하나를 떨어진 걸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기 청강수로 도족이라고 새겼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배우기 때문에 선교사, 교회 이런 거는 안 좋은 이미지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내리박히진 않았는지 모르겠고 중국에 넘어오기 전에 그런 중국인들도 보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총체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은 나쁜 거 아니라는 생각과 그 십자가가 자동으로 뭔가 끌려가고 거기 가면 뭔가 모르게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저 안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0: 예.
1: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냥 이제 갔던 것 같고
0: 네.
1: 가서 이제 제가 조선적인 척하면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눈치껏 다른 사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 저 앞에서 찬양도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마음도 좀 키웠었고
0: 네.
1: 옆에 분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이런 것도 좀 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마음의 안정감을 거기서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0: 네. 우리 나솔 자매님께서 중국에 계실 때 저희 극동방송을 들으신 적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네,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 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제가 그 중국 연변 쪽에 그렇게 이제 넘어가면
0: 네.
1: 그 시골 마을에 있었는데 그때 그 주인분께서 그 라디오를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뭐 찌릭찌릭 소리 내면서 주파수를 맞춰서 다 듣는데 새벽 같은데 이제 국동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러면서 이제 탈북민들의 사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연하게 아 저렇게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부럽다.
0: 아.
1: 네. 그래서 언제면 나도 한국에 가서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0: 그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1: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동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 그 20년 전에 내가 그 꿈꿨던 게 현실이 됐다라는 생각에
0: 할렐루야.
1: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0: 우리 나솔 자매님의 이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에 또는 북한에서 또 누군가는 오늘을 살아갈 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떤 소망과 꿈을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1: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정말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1: 그러길 바랍니다.
0: 그때 탈북민들의 이야기에 부러움을
1: 느꼈습니다.
0: 지금은 누군가가 또 부러워할 대상이 되셨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간호학을 공부를 하셨다고요?
1: 네. 제가 학부를 간호학과를 했습니다.
0: 예, 네. 어떤 비전이 뭐 계획이 있으셨어요?
1: 그때 당시에는 비전 계획은 없었고 제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의료 쪽에 뭔가 내가 몸담고 있고 배우면 내 하나 몸은 네, 잘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0: 네.
1: 네, 그 저희가 하나원에 있을 때 직업 테스트 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적성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당시에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된다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4년제 나와서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고 나름 이제 괜찮은 직업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네. 간호사도 너무나 좋은 직업이고
1: 네.
0: 또 곳곳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아주 잘 선택을 하시고 멋지게 살아오셨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지금은 또 그렇게 의료선교사의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제가 간호학을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마침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그 전까지 찾았던 하나님은 그 저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는 하나님이었다면 그 이후에 간호학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가 그때 아 내가 뭔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때 느껴서 이거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거를 시작은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내 존재에 대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 와중에

0: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 기도 아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DTS 훈련이라는
1: 오.
0: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인데 예수님을 알수 있는
1: 맞아요.
0: 훈련이다. 그래서 아시는 미국 목사님을 또 알게 돼서 그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때 제가 대학 간호학과 2학년 때인데 공부를 내려놓고, 아, 내 존재를 알아야겠다. 예,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복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아,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내가 이 학문을 선택한 거 맞는지 좀 차근차근 가야겠다. 예, 욕심으로 막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를
1: 그렇죠. 네.
0: 그때 느껴서 다 내려놓고, 예,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1: 하와이에서 하셨어요?
0: 저희는 시애틀에서 했어요. 네.
1: 와.
0: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1: 할렐루야.
0: 예, 그래서
1: 네.
0: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 북한에서 태어났죠? 예, 누구는 이렇게 태어나서 시작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데 그 공평의 이유가 어디서 내가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되게 불만 섞인 그 토로가 있었는데, 그 거듭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예.
1: 할렐루야.
0: 내가 어디서 태어났건, 뭐, 어떤 부모의 손에서 태어났건, 내가 지금 가진 게 많든, 없든을 떠나서, 내 존재는 그 자체로 고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그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전능자에게 토를 살면 안 되겠구나. 지금부터 감사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게, 내가 자네로서의, 도리구나를 그때 이제 느껴서, 북한에서 태어난 게 그다음부터 감사했어요.
1: 할렐루야.
0: 예, 진심 감사하게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1: 예.
0: 내가 가져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가질 수 있구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 가치관이.
1: 네.
0: 예, 그러고 예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제 입으로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셨습니다를 고백하고, 저는 죄인입니다가 이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한 8개월에
1: 훈련을
0: 훈련을
1: 마치시고.
0: 마치고 아우리치 또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왔는데, 아,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한 와중에 이제 간호학과를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서운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간호학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했으면 제가 이 길을 마무리하는 것도 제가 할수 있는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제가 준비됐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기다리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부담감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간호학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예.
1: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준비를 갖추고
0: 예.
1: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훈련을 또 새롭게 받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예.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0: 저의 앞으로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준비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1: 네.
0: 네,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목회자 과정을 지금
1: 와.
0: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지금 같이 제가 이제 대한민국 간호사 자격증으로도 충분히 동남아나 이런 곳에서
1: 할수 있지만,
0: 선교를 할수
1: 네.
0: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간호사 자격증도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1: 이야.
0: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제가 저의 도움이 필요한 것에 영육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에서 그 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 갈살수 있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나소유 자매님과의 두 번째 만남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매님 찬양도 한곡 은혜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은혜라는 찬양을 또 많이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임을 제가 매일 매 순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1: 네.
0: 어려운 일 있어도 힘든 일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이 저는

0: 지금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주님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상황들이 누군가에겐 힘듦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냥 끝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더 나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되기 때문에 그 찬송가가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느껴서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1: 아멘.
0: 숨 쉬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1: 아멘.
0: 은혜이고 물론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기도할 수 있는 은혜.
1: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나솔자매의 신청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일보는 중국이 춤추는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로봇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 최대 로봇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가 휴교하고 에펠탑이 조기 폐장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북중미 월드컵 열기 속에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시장의 거래 규모가 7조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에베레스트 등반료가 2천만 원을 넘었는데도 도전자가 몰리면서 네팔 정부가 사상 최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상업용 위성사진이 전방병사들에게 실시간 전달되면서 현대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을 앞두고 신천 박물관 참관을 적극 조직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무관심으로 참가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저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팀을 사칭한 피싱 메일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업체 지니언스에 따르면 해커들은 일회용 인증 코드가 반복 생성됐다는 내용의 보안 경고 메일을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한 뒤 첨부 파일 실행을 유도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한글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파일이 포함된 압축 파일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컴퓨터를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코드가 설치돼 키보드 입력 내용과 화면 정보, 저장 파일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원격 명령 실행과 화면 캡처, 마이크 녹음, USB 저장 장치 파일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정보 탈취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달 북한 연구자와 안보 분야 관계자들이 겨냥했던 딥페이크 공무원 사칭 해킹과 유사한 계열의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공격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첨부 파일은 열지 말고 발신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중거리 미사일 발사 체계인 타이푼을 일본에 장기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푼은 사거리 약 1600km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체계로 미군은 이번 훈련을 위해 일본 가고시마현에 장비를 전개한 뒤 향후 미일 연합훈련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 종료 이후에도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장비를 보관해 필요할 경우 즉시 운용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고시마 지역에 배치되면 중국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부 해안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타이푼은 발사대와 지휘 통제 장비 등이 컨테이너 형태로 제작돼 트럭과 열차를 통한 이동이 쉽고 위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배치가 중국과의 중거리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고 대만 해협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조치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가 역내 긴장을 높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이 화려한 시연용 로봇보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형 로봇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광저우와 선전에서 열린 기술 박람회에서는 물류 창고 분류 로봇과 건물 청소 로봇, 경비 로봇 등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로봇들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춤을 추거나 무술을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용 로봇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생과 고령화,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각 지역에 전문 연구센터까지 설립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방대한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 서유럽 지역이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면서 각국이 비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800곳이 넘는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으며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이번 폭염이 역사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폭염 여파로 열차 운행이 일부 취소됐고 파리의 대표 관광지인 에펠탑도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또한 거리 음악 축제와 야외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야외 음주도 제한됐습니다. 스페인 역시 수도 마드리드의 기온이 4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월드컵 거리 응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의 뜨거운 공기와 강한 고기압이 결합해 열돔 현상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극단적 폭염이 앞으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열기와 함께 경기 결과를 놓고 돈을 거는 예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자료를 인용해 올해 폴리마켓과 칼시 등 주요 예측 시장의 월드컵 관련 거래 규모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6천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경기 승패뿐 아니라 득점왕 수상자와 결승전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 시장 업체들은 월드컵 특수를 누리며 사상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는 월드컵과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영향으로 하루 거래액이 1조 원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이용자 수도 크게 늘어 일부 업체는 이용자 수가 직전 주말보다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거래 규모 확대가 곧 투자 수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장기적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찾는 등반객이 늘면서 네팔 정부가 올해 봄철 등반 허가증 발급만으로 1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팔 관광청은 올해 494명에게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발급해 약 101억 원의 수입을 거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증을 통해 거둔 수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등반료를 1인당 약 1,690만 원에서 2,30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인상했지만 오히려 등반 수요는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이 자국 영토인 티베트 방면 등반 루트를 사실상 폐쇄하면서 많은 등반객들이 네팔 쪽 루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등반객 증가에 따라 쓰레기와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팔 정부는 등반객들에게 일정량 이상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 내려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드론을 활용해 고지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상업용 위성이 현대전쟁의 핵심 정보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상업위성이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전방병사들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으로 직접 받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숲이나 건물에 숨은 러시아군 장비와 지휘시설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 드론 공격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휘부 검토를 거치느라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렸지만 위성 사진이 곧바로 전달되면서 표적 탐지부터 공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부대에서는 목표물 식별과 타격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최대 90%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업용 위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하면서 앞으로 전쟁의 정보 수집과 공격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상업위성을 군사정보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래 전장의 핵심 경쟁력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잇따른 장거리 드론 공격에 대응해 모스크바 정유시설 인근에 판치르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긴급 배치하며 수도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모스크바 남동부 카포트냐 정유공장 인근에 판치르 방공체계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시설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었고 모스크바 연료 공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핵심 정유시설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 시내 고층 건물 옥상과 비즈니스 센터 등에 판치르를 추가 배치하며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수도권 핵심 시설을 잇따라 타격하면서 방어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능력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과 휘발유 가격 상승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청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미 반제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정작 젊은 세대들의 호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청년동맹 조직은 최근 신천박물관 참관 사업을 적극 조직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참가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급 간부나 청년동맹 열성자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채웠답니다. 학생들은 참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비와 유류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감상문 작성과 발표까지 해야 해 참가를 꺼렸다고 소식통을 전했는데요. 묘향산이나 용문대굴 같은 관광성 견학은 경쟁이 치열한 반면 신천박물관 참관은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굳이 비용을 들여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식통은 과거와 달리 신천박물관 참관이 체제의 선전 효과보다 형식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새 세대일수록 반미 계급 교양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당국이 기대하는 교육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9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기온은 20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도 지역은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19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 29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 지역도 종일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 19도, 청진 18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9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런 하루를 여러분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또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점이나 또는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가능하다면 편지나 엽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주중의 첫날인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의 한 주를 열어보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이번 한주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1부 이 시간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이번 한 주 하루하루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한 새벽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다고 그랬죠. 엘리사가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아나 차차 따뜻해지더라.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재채기 7번이 나서 재채기를 7번을 이 7번 완전 숫자요. 하나님께서 남한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와서 이 문둥병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요 못 고친다고 했을 때에 엄청 고생을 했을 때에 여종 하나가 포로로 잡혀와서 아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나면은 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주인 여자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을 찾아간 거예요. 남한 장군이 나는 못 고친다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 소문을 듣고 왜 임금님이 걱정을 하느냐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좀 화는 났지만은 엘리사네 집에 가니까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 문간에 서서 개하시더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 완전수요 7번. 일주일은 이래요. 7번 있어요. 이 완전 숫자 7번 채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러한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는데 나는 여기서 엘리사가 개인적인 헌신, 죽었던 송장 위에 자기 입이 그의 입에, 자기 눈이 그의 눈에, 자기 손이 그의 손에 그거 할 사람, 죽은 송장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할 사람은

0: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송장 위의 폭에서 내 입이 그 입에, 내 눈이 걔 눈에, 내 손이 걔 손에,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재채기를 일곱 번 하고 살아난 거를 부모에게 내 아들이 살았으니 취하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었던 아들을 다시 데려가는 그 엄마의 심정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차 우리 김사라 자매와 함께하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네. 여름에도 너무너무 수고들 많으십니다.
1: 저희 북한, 중국, 러시아, 또 대한민국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과 만나는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너무나 또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정말 아름다운 그 고향 땅을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떠나셨던 그 여정, 그리고 중국에서 20년 정도를 머물게 하셨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중국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이제 네. 한국행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족들의 도움으로 붙잡혔던 감옥에서 나오고 네. 가족들과의 합의 끝에 한국행을 또 실행에 옮기셨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행을 다짐하고 일사천리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통상적인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탈북을 도와주는 여러 뭐 NGO 단체들, 교회들, 기관들이 네. 있기는 하지만 연결하기도 어렵고요. 네. 이게 실행으로 옮기기도 참 어려워요.
0: 맞아요.
1: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0: 네. 그때 바로 이제 하나원을 곧바로 수료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1: 아, 이미 동네에서 알고 있던.
0: 예, 만나는 못 봤지만 전화로 예. 그냥 마음을 위로하면서 예, 힘들 때마다 이제 만났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1: 네.
0: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냥 바로 한국 가버리고 하나원을 수료했다고 바로 그날에 전화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도 한국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알리지 않고 혼자 갔어 그랬죠. 그러니까 언니 그럼 바로 제가 연결해 줄게요.
1: 아.
0: 그래서 그 브로커를 연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 손으로 바로 그날로 떠났습니다.
1: 바로 그날로요?
0: 네, 네. 실제 우리 분들이 이제

0: 한다 하게 되면 우리 분들이 중국에서 가진 거 있는 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내 이름으로 된 것이 없고 예, 내 힘으로 벌어서 하나하나 해놨지만은 정말 그것이 그냥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나올 때 그냥 편안하면 그냥 네. 그것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 그것이 아니면은 오늘 내 앞에 바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도 얘기 못하고 그냥 그 믿음 하나로 떠나는 거겠죠. 네,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네. 정말 내가 이제 이 길을 이 집 밖을 나서면은 누가 구원의 손길이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까? 이런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가 이제 무사히 갔다니까 예, 그 손으로 나도 가야지. 자유의 나라 예, 내 이름으로 된 예,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오늘 정말 그날도 바로 그날 배낭 하나만 그냥 챙겨가지고 옷도 벌렸고 신발도 네. 두 개 입고 그렇게 바로 떠났습니다.
1: 그렇게 오시게 됐던 네. 그렇게 함께 동행했던 네. 단체가 혹시 그러면은 교회였을까요? 네. 아니면은
0: 교회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돈 1전 한 푼 안 드리고 아. 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대한민국 들어오기 전까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모두를 교회에서 대줬습니다.
1: 교회라는 네. 그게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0: 처음에는 교회를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 중국에서 살면서 우리가 자체가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 오는 과정이 다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속임수에 의해서 또 거짓말 이런 조그만 가정적인 그런 네. 것으로 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인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믿기가 아. 쉽지 않고 대상을 잘 하려고 안 하고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나한테 접근을 잘해주려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게 돼요. 먼저 왜?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나한테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교회가 나한테 접근했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온 손이 교회선이었어요. 넌 일전도 안 받았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도와주는가? 왜 우리를 돕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알면서 이제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든지 도와주는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아. 그래서 사랑을 알았어요. 네.
1: 나를 왜 자꾸 이렇게 보내는 거지? 네. 왜 먹여주고 재워주고 네. 지켜주는 거지? 네. 라는 의심 가운데 이 성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그 의심이 더 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죠. 네.
1: 태초를 어떻게 하늘과 땅을 짓고 네. 어떻게 사람을 짓고 네. 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네. 어떻게 뭐 내가 죄인인가? 네. 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이제 북한의 그런 뭐 생활총화나 네. 자아비판 같은 거랑 대조해서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0: 네. 제가 이제 네. 그 믿음이 생기기를 우리가 강을 넘고 산을 넘을 때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긴 것입니다.
1: 중국에서 건너오실 네. 때요?
0: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오기에는 이제 험한 산들을 넘어야 했고 네. 또 그 과정에 라오스의 메코강 제일 넓고 큰 강이었어요.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 강과 산을 넘으면서 정말 많은 이제 육체적 체험과 정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는 공안이 좋고 앞에는 산이 막히고 강이 놓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저희도 모르게 뭔가 네. 나의 등을 밀어주고 정신 차리라고 막 머리를 두드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아마 그 힘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밀어주는 힘이 아닐까 그 힘으로 이제 태국까지 도착했는데요. 태국의 그 정원에 딱 들어서니까 네. 햇빛이 너무 밝고 너무 화창한 날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 너무나 따뜻한 것 천국이나 다름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편하고 마음이 우리가 고생고생하면서 들어온 뜰하게 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찬양이 울려나오고 하나님의

0: 상상할 수는 없지만 이 고백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북한 땅에서는.
1: 아마도요.
0: 네.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 사라 선생님을 이렇게 변화시키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로밖에 못 들려드리지만 아, 이 표정을 얼마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참 자유를 느낄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빛이 있잖아요. 모세도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왔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셨던 또 이야기해주셨던 여러 말씀들도 있고 나누었던 찬양들도 있을 거고요. 함께 더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들과 응답들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그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1: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보내시고 또 오늘은 평안한 아침 맞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함께 여쭙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예배 자리로 어서 나오십시오. 추후 2026년 6월 29일 6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0: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느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풋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에 대한 심판, 특별히 이제 2장에는 이제 니느웨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함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3장의 본문의 말씀은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그 배후에 그 신학적인 가장 깊은 내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번영한 성읍이었고 군사적인 힘을 갖고 있던 성읍이었죠. 항상 이게 이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문제가 생기냐면 그 영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힘이 있으면 휘둘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 힘을 사용해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이제 그때부터 모든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 자, 여러분 이건 신약성경에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화 신탁, 그러니까 워 오라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앙의 신탁을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대하여 재앙을 선포하시는 이유를 이제 말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떤 화냐? 여기 보면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겉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니느웨가 알고 보니까 피의 성이다 그럽니다. 이 피의 성이다.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이 되어 있습니다. 피들의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흘린 정도가 아니라 많은 피를, 무수한 피를 흘렸던 성이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의 정체성, 니느웨의 이 근본적인 이 기초는 뭐냐? 피라는 거죠. 다른 이들의 피를 밟고 피를 흘려서 피로 건설한 성읍이라는 겁니다. 피의 성,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무고한, 무수한 희생을 통하여 세운 성읍.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멋진데 수많은 비명소리 위에 세운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느냐? 거짓이 가득하다. 피를 빼앗으려면 거짓이 난무해. 그럴듯한 사탕 발림 약속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잘 살려고 할수록 또 거기에는 많은 거짓들이 같이 있죠. 이 거짓이 멈추지 않습니다. 아, 이 거짓이 가득하다. 자, 거짓이 가득하다.

사실 공의로운 나라라면 거짓을 제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피로 세운 성읍은 이제 거짓이 가득해도 공의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공의가 이미 무너지고 망가진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런다. 여기 이제 포악이라는 말이 페레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문으로는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포악이 가득하다. 그러니까는 힘으로 정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빼앗은 것들. 그 전리품으로 제국을 채우고 탈취, 힘으로 힘 없는 연약한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그 성읍을 쌓아놨다는 거죠. 이게 뭐냐? 제국의 멋져 보이는 모습 이면에 있는 내면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흐르는 기초적인 이 세계관, 기초적인 이 영성은 뭐냐? 피의 영성, 거짓의 영성, 그 다음에 탈취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멋져 보이는 모습을 너무 좋아할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자초하는 영성들이 있다면 우리가 경계해야죠. 경계해야죠. 자, 2절에 보면,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박기 소리. 자, 이게 제국이 이러한 영성을 시행하는 겉으로 표출되는 이 표현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휙휙 하는 채찍, 윙윙 하는 병거박기 소리, 뛰는 말, 나그닥 나그닥 소리가 나겠죠? 달리는 병거, 병거는 말이 끄는 수레죠. 그리고 충돌하는 기병, 막 달려가면서 싸우는, 그리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그리고 죽임당한 자의 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 시신을 때처럼, 그래서 죽음의 큰 무더기라고 그러죠? 무더기를 쌓아 놓는다는 거죠.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제국이 피의 영성을 시행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4절에 이는 마슬의 농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력과 죽음과 이 칼과 시체가 걸려 넘어지는 그 배후에는 마술에 농속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한다. 그렇죠. 마술은 뭡니까? 이 속이는 거죠. 초월적인 귀신의 힘을 빌려오는 겁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자, 여기서 미모의 음녀는 이 아수르 제국, 니느웨 이 아수르 제국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제국을 음녀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벨론 성읍, 로마 제국을 바벨론 성읍으로 빗대어서 음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 이제 제국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면 거기에는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미모의 음녀. 음녀는 뭡니까? 결국은 음행을 하는 여잔데 음행을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게 영적인 음행인 것이죠. 근데 이 음녀가 미모가 뛰어납니다. 미모가 뛰어나다는 건 뭡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많은 매력, 시각적인 매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국의 화려함, 제국의 부귀와 영화, 제국의 사치, 이걸 보고, 우와, 이런 데서 살고 싶다. 우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부귀하게 되고 싶다, 부유하게 되고 싶다. 자, 이런 많은 열망을 갖게 만드는데, 이 열망에 빠져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려야 되고, 제국의 영성을 따라야 되고, 제국의 신을 따라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로 가게 하는, 이게 뭐냐?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라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음행으로 4절 중반에 보면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제국 안에 사람들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도 미혹하고 또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는 거죠. 마술은 거짓입니다. 거짓 속임수, 거짓 보여주는 쇼워.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제국의 목적과 제국의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제국을 그럴듯한 말로 복속시키기 위해

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 거짓을 서슴치 않는. 그래서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압도적인 피의 영성, 무력과 힘과 칼과 창과 그 다음에 화려함과 마술과 우상을 갖고 많은 민족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 민족들에게 보일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니느웨, 이러한 아수르를 가만두지 않고 이들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어 만천하에 이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공의가 세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힘과 제국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움켜쥐고 악을 행하는 시대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이 세상은 참 절망적이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공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어그러지는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자, 여기 이 치마를 걷어 올리고 벌거벗은 것들을 보인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아수르 같은 경우에 음행을 한 음녀를 처벌하는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음녀를 어떻게 처벌했느냐? 공개 망신을 주는 거죠. 음녀가 현장에 붙잡히면 데리고 와서 홀랑 벗기든지 치마를 머리에 뒤집어 쓰게 한다든지, 그리고 머리를 완전히 삭발해 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이 머리가 이렇게 긴 것이 매력인데 이거를 완전히 삭발을 해버리면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러한 공개적인 수치로 이들의 죄악, 딱 보면 아이고 가늠했구만 딱 볼 수 있게 완전히 모든 민족 앞에 망신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 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이 우상들을 너의 위에 던져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거기에 엎드리고 절했는데 이거를 그냥 머리 위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7절에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그동안 이 니느웨 아수르 주변에 몰려들었던 모든 나라들이 화들짝 놀라 도망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니느웨요.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제국이 무너지면 그렇게 제국이 좋은 것처럼 따랐다가 깜짝 놀라서 후다닥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운명을 노아몬에 비유하죠. 자, 노아몬은 이 애굽 상부에, 그 당시에 애굽 상부에 있었던, 애굽이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수도가 애굽 상부에 아몬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몬, 노아몬인데 아몬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아몬의 도시. 이거는 신전, 아몬이 신 이름이거든요. 아몬의 도시 그러면 신전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상부의 이 노아몬은 이 아몬 신을 모셨던 정치, 사회, 경제의 중심지가 노아몬이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의 성읍의 특징을 보면 강들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는 이 강들이 이렇게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부러라도 큰 성읍이 있으면 성읍 밑에 도랑을 파서 이제 물이 흐르겠죠. 해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호하게 했는데 이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바다. 바다는 아니지만 큰 강물이 그 주변을 둘러싸게 해서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했지만 구절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0: 자, 구스는 그 애굽 옆에 있다. 아주 강력한 성읍이었죠. 그 힘이 강해서 끝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붓 하면 이제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리비아. 루빔은 이 리비아 사람들을 루빔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굿수, 애굽, 다 이제 애굽 주변에 있는 제국들의 위성도시들이죠. 돕는 이들. 그들을 돕는 자가 됐지만, 힘이 강해서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자,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해서 부서졌고, 그의 존귀한 자들, 귀족들은 다 제비 뽑혀서 포로로 나뉘어져 갔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돼서 노예로 끌려갔고, 11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술에 취, 그러니까 음녀가 나중에 끌려가서 망하는데,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래서 피난처를 찾으면 도망갈 곳을 찾는데, 자,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죠. 11절에 보면,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도망갈 때는, 갖고 있던 힘이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이 갖고 있던 이 쾌락과 이 부에 취해서, 술에 취했다는 건 음란과 우상숭배에 취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국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나라가 무너질 때 보면 그 내부의, 외부의 공격으로도 무너지지만, 이 내부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지면 정신을 못 차리고 완전히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앗수르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앗수르는 워낙 잔인하고, 뭐 한번 가면 보통 포로들의 살가죽을 벗기는 것은 기본이고, 노예로 삼을 것 같으면 완전히 생식기를 다 잘라서 완전히 다 내시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잔혹함 때문에 이 니느웨가 가는 곳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고 모든 제국에 군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모든 나라에 군림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너희들은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금 끝내주는 것 같고 잘나가는 것 같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결국 다 이제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이긴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 제국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죠. 이 모든 세계가 연결되고 또 모든 세계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와 이상적인 잘 사는 행복의 기준이 천편일률적으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니느웨 멸망의 처절하고도 생생한 상황을 외치는 나훔 선지자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강한 군사력과 침략으로 얻은 넓은 영토, 나아가 천연의 요새들을 믿고 자랑하는 이 강대국이 그러나 마침내는 반드시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믿음의 눈, 선지자의 눈으로 꿰뚫어 말하는 이 음성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해안이 오늘 여기 우리에게도 요구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과 탈취가 떠나지 않던 곳에 미치는 당연한 결과를 그러나 듣지 않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것을 듣는 귀가 복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레마로 찾아오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마음의 귀까지 열어 개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수르 형제에게 행패를 당했던 열방들이 그의 패망 소식에 손뼉을 치는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도 도적같이 이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다시금 결심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원수를 대신 대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따라가는 하루 또 한 주 되십시오. 6월 29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 욕심의 장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욕심이 많고 아무리 거룩하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라도 어느 정도의 물질 욕심, 명예 욕심, 또 자식 욕심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쌓이면 탐욕이 되고 점점 자라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30절에서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진단이시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인간의 몸에는 DNA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육체의 유전자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 유전자를 통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육체의 모습도 어느 정도 정해지고요. 마음가짐이나 정신까지도 상관이 있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를 미리 안다면 나의 약한 부분을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 등으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체질을 바꿀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취약한 우리의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거룩하고 복된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의 첫 번째 입문자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큰 분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춘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바울처럼 교만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끝까지 겸손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결과이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보다 더욱 성숙하고 겸손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두 곡의 찬송 나눕니다. 찬송가 497장, 새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찬송가 377장, 새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봅니다. 주님, 나의 가는 이 길이 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굳이 아름답지 않아도, 박수와 환호의 소리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로만 행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시며 나의 전부이시기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주님이 내게 가라고 명하신 이 한 길로만 가고 싶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모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길로 굳건히 걸어가길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평안한 날 보내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기쁨은 사람에게 생기를 주고 쾌활은 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라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성격이 밝고 명랑한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에 보면은 그 반대 말씀이지만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늘 우울한 사람은 병도 많고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몸이 안 좋고 일도 잘 안 풀리니까 우울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신앙인들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걱정, 근심, 염려가 많은 사람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름입니다. 습도도 높고 그래서 기분까지도 지치기 쉬운 그런 계절인데요. 그래서 불쾌지수가 제법 높은 때입니다만 날씨 변화에 우리 마음들이

좌지우지 된다면 좀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불쾌한 날씨에도 계획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생기있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옹기장이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저절로 퍼져가는 감동.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출장을 갈 때는 리츠칼튼 호텔을 이용하라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 사업가가 샌프란시스코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베개가 맞지 않아 좀 더 딱딱한 베개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호텔 직원은 사업가의 마음에 딱 맞는 베개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해 리츠칼튼 호텔에서 숙박했는데 남자의 방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청한 것과 똑같은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감동한 사업가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이 사연이 널리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리츠칼튼 호텔은 한 번 숙박한 고객의 이름을 절대로 다시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 모신다는 미스틱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행과 진심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상대방이 감복할 정도로 정성과 노력을 쏟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 그만한 수고를 쏟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복음은 저절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주님이 낮은 자들을 섬겼듯이 우리의 손과 마음도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전도 대상자인 VIP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행동을 하게 하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은 요란하나 홍순관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맡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일을 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은 사소한 행동 같지만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행동은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죠. 작은 벽돌 하나가 만리장성의 시작이고 돌 하나가 거대한 피라미드의 시작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으니 겸손하게 행동하란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당장이라도 자기 목숨을 낚아챌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며 살았다고 하네요. 삶이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모든 순간을 선물처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사람들로부터 칭찬, 우리 자신의 명예와 영광만을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에 드러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하지 못하게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욕심, 나의 오래된 습관대로 죄성을 지닌 채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과 믿음, 경건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CCTV가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자 특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덮으사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생명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첫째, 살리는 계략을 베풉니다. 지난 이틀간 어떤 일이 있었죠?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후세가 압살롬을 섬기겠다며 위장전향을 했어요.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가르쳐달라 하고 아히도벨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했지요. 또 자신이 12,000명을 데리고 오늘 밤 다윗의 뒤를 기습하여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올 것이라고 제안했어요. 그때 후세가 나서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임을 강조하며 그의 계략을 막아섰잖아요. 그리고 오늘 후세는 다윗의 자손을 끊으려는 아히도벨의 악한 계략을 어리석게 만들고자 자신의 계략을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해요. 즉시 기습하자는 아히도벨과 달리 후세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군대를 모으자고 합니다. 압살롬이 온 백성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모습을 과시하게 함으로 그의 허영과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작전은 지연되지요. 또 후세는 압살롬에게 친히 전장에 나가라며 그의 영웅심을 자극합니다. 내가 일어나 다윗을 쳐 죽이겠다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앞서려 한다는 위험성을 은근히 지적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라며 압살롬의 성취감을 더욱 고취시키고 다윗이 성으로 피하면 밧줄로 성을 강으로 끌어내리자는 과장된 말까지 합니다. 그러자 14절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해요. 그런데 본문은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라고 못 박아요. 물론 후세의 모략이 압살롬의 과시 성향과 딱 맞아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근본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사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모으자는 말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허황된 일인데 압살롬은 자기 허영과 교만에 가려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입니다. 적용해보세요.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구원의 일을 그르친 적은 없나요? 내가 속은 이유가 나의 허영과 교만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덮어 살려주신 인생은 둘째,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습니다. 15절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이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라고 해요. 이제 후세는 자신의 계략을 다윗 진영에 전합니다. 후세는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끝까지 다윗을 돕는 거예요. 16절에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고 합니다. 왕이 몰사할까 봐 걱정하며 자기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후세는 압살롬을 속인 것이지요. 세상의 옳고 그름만 보면 속이는 것은 무조건 죄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짓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입니다. 후세의 거짓은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과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건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분별할 것은 거짓의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예요. 그런데 후세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는 일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17절에 보니 요나단과 아이마하스도 두려워서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샘터인 에누로겔가에 머물러요. 그때 하나님은 한 여종의 손길을 붙여 안전하게 도우십니다.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었지만 이 여인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압살롬보다 위대한 역할을 합니다. 이 일로 다윗을 지켜줌으로써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에 쓰인 거잖아요. 만일 이 여인이 대제사장의 집이 아니라 압살롬 진영에 있었다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와요. 18절에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 거예요. 이에 두 사람은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 우물 속으로 피신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니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때 또 돕는 손길이 찾아와요. 19절에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고 해요. 생각지도 못한 그 집 여인이 돕는 손길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이루어갈 수 없어요. 지나가는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순간순간 후세의 모략인지 아이도벨의 모략인지 구원을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자리에 서 있나요? 아니면 내 유익만 구하고 있나요? 구원을 위해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한 돕는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천국 가신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가족 구원을 위해 더욱 기도하기로 다짐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의 할머니는 작년 9월 향년 10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어요.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임종 직전에 영접기도도 하시며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셨지요. 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어머니의 수고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적용이 필요한지 새삼 느꼈죠. 장례를 치르는 첫날 저의 자녀들과 조카들이 상주이신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예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이럴 때는 상주분에게 위로를 건네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며 한마디씩 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조카들은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 인사했고 제 아들은 할아버지 증조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장례 절차를 돕느라 일 처리에만 몰두해 있던 저는 아버지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0: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아버지는 손자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이들은 17절에 어떤 여종처럼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한 달 뒤 가족과 함께 모여 소회를 나누었어요. 믿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형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아버지와 형이 강하게 조상신을 언급하며 자녀들을 다독일 때 저는 오랜만에 찾아온 가족의 평화를 깨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 화평을 깨야 한다고 배웠음에도 적용하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가족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저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출근길 버스 안에서 큐티 방송 설교를 듣는데 설교 후 기도 시간에 가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형에게 토요일에 안부 전화를 드려 교회에 가보시라고 권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가정에 다윗의 씨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옳고 그름을 넘어 구원을 위한 계략을 내어야 합니다. 또한 맡은 역할에 순종하여 목숨을 내걸고 애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요.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져 구원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는 한 사람,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 구원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이를 위해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아 보이는 계략 앞에서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정작 구원의 일을 그르치고 허영과 교만에 가려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사람의 그럴듯한 말보다 주님께 묻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야 하기에 내 유익을 내려놓고 구원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적용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후세처럼 목숨 걸고 직언하고 한 여종과 여인처럼 작은 손길로도 누군가를 살리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모든 지체가 순간순간 분별하며 우물을 덮는 적용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와 흔들리는 모든 가정도 주님의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은 전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 물리적인 그런 전쟁, 그 이외에도 전쟁의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근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문화전쟁,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경제전쟁, 기술전쟁, 과학전쟁, 교회 내에서도 전쟁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마귀와의 싸움 또는 우리가 영적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 역사 속에 있는 전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체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 전쟁, 6.25 전쟁, 그 이외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전쟁의 비극성, 전쟁의 참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아주 정말 큰 상처, 상처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제적인 표현을 조금 써보겠습니다. 그동안 역사상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을 미국 의회조사국 CRS에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배단 쭉 가운데서 가장 전쟁 비용이 많았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약 4조 정도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6,120조. 우리나라 금년도 1년 예산이 700조예요. 약 6,120조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한 9년 정도의 전체 예산이 2차 세계대전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서 전쟁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비용 들어간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 동안 있었던 전쟁 가운데서 1129조 1400억. 세 번째가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비용, 전쟁 비용이 약 521조 1730억.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951년부터 시작해서 1953년까지 3년 정도 있었던 전쟁이죠. 네 번째 비용이 1차 세계대전 약 511조. 다섯 번째 전쟁 비용이 이라크 전쟁 약 488조. 지금 현재 이제 막 휴전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휴전 상태는 아닐지라도 계속 두 달 안에 논의하기로 한 미국과 이란 소위 중동전쟁의 지금까지의 비용 약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마 한 100조 이상 되지 않을까. 전쟁 복구비 비용을 모두 합한다면 적어도 한 400조 이상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성, 전쟁의 비극성,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 평화를 깨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말씀을 시험하려고 쓰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잘 들어보십시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그대로 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는가? 왜 남겨두셨어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전쟁을. 그럼 전쟁 말하는데 단순한 싸움의 전쟁, 물리적인 전쟁, 이 전쟁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미 수없이 살펴보았던 사사기 2장 8절 이하의 10절 나오는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들 함께 요수아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땅을 분배한 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장 8절 이하 여호수아가 그 열주와 함께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구절 10절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 2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지금 이게 2장 10절입니다. 3장 1절 이하에 바로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전 세대를 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next generation이 아닌 another generation이에요. 다른 영어에는 different generation이라고, 또 다른 영어에는 separate generation, 또 다른 영어에는 incorrect generation, 또 다른 성경에는 그것이 wrong generation, 잘못된 세대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unrighteous generation, righteousness, 의로움, unrighteousness, 의롭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성경은 가르쳐서 그들은 다른 세대라고, 분리된 세대라고, 틀린 세대라고, 올바르지 못한 세대라고, 그런 세대라고, 의롭지 못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헷 족속, 길갓 족속, 그 족속들을 그곳에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현실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금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해이고 바로 곧 다가올 6.25가 바로 그날입니다. 당시에 태어났던 소위 말하는 전쟁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미 76살이 되었습니다. 노령기에 접어들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지울 수 없는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죠? 76살, 77살, 78살은 잘 몰라요. 전쟁 때 갓난 아이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 85세, 90세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전쟁을 알고 있는 거죠. 가슴에 남아있는 상처, 마음에 남아있는 흉터, 그것을 늘 어루만지면서 응어리진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참 쓰라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죠. 통일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북한에서는 오히려 휴전선을 국경으로 적대적인 두 국가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헌법을 개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채, 대한민국이 세워진 채 불과 2년도 채 못되어 어수선한 사정에 북한의 김일성, 대한민국을 기습 공격한 것이 6.25 전쟁입니다. 거후 남한 정부는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하였고 대전과 대구를 내어주고 결국은 부산 낙동강 하류에 일부만 남겨둔 채 모든 나라가 거의 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우글거리고 먹을 것을 구하는 피난민들이 길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부산으로 피난 나왔던 신앙의 사람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고 온 성도들은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가방을 던지고 전쟁터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서서히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미국 땅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73년도 한국에 전도집회했던 빌리 그레임 목사님을 필두로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많은 목사님들이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고. 놀랍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맥가드 장군을 서울로 한국으로 보내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도와주라고. 그리고 유엔 열렸습니다. 유엔이 열려서 참 연합군을 형성하고 참 전쟁에 파송한 전쟁이 6.25예요. 그게 얽혀있는 이야기는 전에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9.28 서울을 수복하고 난 뒤 계속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또다시 끊임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상황을 전쟁 일기로 남겼는데 소위 말하는 전쟁 일기, 조선시대로 표현하면 난중 일기 가운데서 이 한국전쟁 3년간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사한 사람이 5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자 10만 명이 넘습니다. 도합 17만 2천 명이 넘는 많은 숫자 미군들이 희생했습니다. 전체 전쟁의 희생자 가운데 약 90%가 미군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었고 장관의 가족들 그리고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을 포함해서 고위직 자녀들 142명이 참전해서 35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언젠가 나눠드릴 때로 미국의 제일 유명한 하버드대학교 중앙도서관 벽면에 가면 하버드대학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 6.25 전쟁에 참여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대조이지만 한국의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들의 군 복무를 피해보겠다고 하는 것에 대조해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발발한 전쟁, 6.25 전쟁, 세계사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불러온 이 전쟁,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용이 많이든 전쟁 세 번째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한다는 교훈을 되새길 때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은 됩니다. 경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세계적인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한편 아쉬운 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유명한 문건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소위 Korean War Veterans Memorial의 비문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세워진 이 비석은 이 기념비는 한국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찾는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95년 7월 27일, 7월 27일은 6.25 전쟁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한 그날,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그날 기념비를 세웠고, 이 기념비 구역은 매우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조형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비가 올 때 군인들이 입는 판초 우위를 걸친 미국의 육해 공군 해병대의 각 군의 모습을 담았고, 이들의 얼굴에는 전쟁의 피로감과 긴장감이 사실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이 19개의 동상 옆에는 검은 황황한 벽에 비치면 총 이 19명이 벽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38명이 되는데, 그 38명이 바로 대한민국의 38선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검은 대리석 벽에 참전했던 군인들, 의사, 간호사, 지원병 등 얼굴 2,500여가 레이저로 미세하게 음각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이 진한 원형 형태의 기억 모습 바로 세워져 있는 이 벽에 은색으로 그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와 문구가 인류에게 전하는 역사적인 메시지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잊혀진 전쟁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큰 비극이었죠. 그 끝나고 두 번째 전쟁, 두 번째 비용이 많이 들었던 베트남 전쟁. 그래서 2차 전쟁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한국 전쟁은 다 잊혀지고 있었는데,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다시금, 아 맞아, 한국에도 이런 전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많이 희생당했어,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 바로 이것입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기념비 및 바닥에 새겨진 영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나라의 부름에 응했던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한 번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나라의 부름받아 너 거기 가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라, 그래서 와서 희생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is not free, 이 기념비 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 구절, 평화와 자유는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고 그들의 드림, 그들의 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문이 남기고 있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혈맹의 상징.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중공과 혈맹이에요. 중공군들이 북한을 위해서 싸우러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으니까. 미국은 남한과 혈맹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을 미워하고 미국을 가까이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 있었던 전쟁에 희생된 그들, 북한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 와서 자기들을 싸우다 죽었으니까 그들을 혈맹이라고 생각하고 기억하겠죠. 그렇죠? 아니, 이 말의 뜻도 이해를 못해서 동의도 못해요? 맞잖아. 그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잊지 말자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들리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2022년 한국 카투사 전사자 7천여 명과 미군 전사자 3만 6천 명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 예배가 추가로 그곳 미국 워싱턴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그때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모금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모금액을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보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과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피를 흘리며 지켜낸 자유와 무게를 더욱 묵직하게 전달하고 있는 그 글, 이름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본 적

그래서 원조 주는 나라 이제 더 이상 이해하지 않아 이야기하지 않아도 세계 경제 10위권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 정말 K만 들어가면 뭐든지 통하는 K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 한국의 강남이 아주 그렇게 유행하더라고요. 응원하는 한국전에 응원하는 사람들 또 그 현지인들 가운데서도 강남 스타일 춤 그런 걸 막 춰요. 그리고 K 붙이면 K 컬처, K 들어가면 K 팝, K 뷰티. K만 들어가면 안 통하는 데가 없을 만큼 한국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온 세계로 파급하고 있는 온 세상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 K 문화의 이런 모든 영향력,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죠. 성경 시편 3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이 그냥 역사 속에 흘러간 하나의 전쟁으로 참 놀랍게도 언젠가도 한번 발표를 드렸지만 6.25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그랬더니 무슨 뭐 일본하고 전쟁이라고 아는 사람, 경상도 전라도 싸움이라고 아는 사람, 그게 뭐죠? 왜 그럴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던 다른 세대가 된 것은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의 교육의 실패라는 거예요. 뭘 안 가르쳤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알려주었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여러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 세계에서 교육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학교 교육 갖고 부족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는지 몰라요. 피아노 갔다 왔냐, 태권도 가라, 태권도 갔다 왔냐, 암산, 속셈학원, 암산학원 가라, 뭐, 수없이 많이 보내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행하신 일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줘야 할 텐데 우리도 똑같이 너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이런 대학 갈 수 있냐, 좋은 대학 갈 수 있냐, 돈 많이 벌 수 있냐, 높은 자리 갈 수 있냐. 여러분 꼭 높은 자리 아니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정없이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주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시험하여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라고 두었다는 거야.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라는 것을. 근데 그들 오늘 6절 본문 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6절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마저 아내로 이방 족속들의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지. 사사기 전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 여호수아 24장 15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가운데 그 메시지의 결론은요.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날 너희는 택해라. 너희가 강 저편에서 섬기든 애굽 땅에 섬기든 신이든 광야를 지나는 때 섬기든 그런 이방 신이든지 아니면 이 땅 이방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까를 생각해봐라. 너희는 선택해라. 나와 우리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
영적인 성향, 성차별의 이런 문제.

0: 문제. 그 이외에도 나열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안의 문제들에서 성경적인 시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 외에 다른 것 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없다고 이것이 맞다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이 단호히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목민교회 노시정 목사님입니다.
1: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빈곤과 소외와 고립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와 기관 곳곳에 기독교 가치와 복음의 진리가 뿌리내리게 하시며 창조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같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문화들이 세계 속에서 가치를 인정받게 하시고 감동이 되게 하셔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강력한 힘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6월 29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자란다. 하지만 시간의 오해란 것이죠. 교회 문턱을 오래 밟았다고 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월은 우리에게 익숙함은 줄 뿐 대신 생명력을 주지는 못한다. 참된 믿음은 시간의 축적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인격적인 관계의 깊이다. 두 번째,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 행위에 대한 오해인데요. 분주한 종교 신앙 활동이 곧 건강한 믿음을 증명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본질이 빠진 열심은 영적인 비대증과 자기 의를 낳을 뿐이다. 바리새인들도 행위에 완벽했다. 하지만 예수님께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책망받았었다. 셋째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삶에 고난이나 문제가 없다. 이 복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은 인생의 고난을 피해가는 면제 티켓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통과하는 그 힘, 요셉, 다니엘, 욥처럼 그들도 그들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강한 의지다. 바로 신념에 대한 오해란 것이죠. 내 가능성을 믿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 적극적인 신념은 나를 의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만 참된 믿음은 내 무능함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나머지 세 가지는 믿음 찬송 메들리, 이 찬송 후에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기네, 믿음이기네. 여러분 함께 찬양하시니 어떠세요? 우리가 깨뜨려야 할 믿음에 대한 일곱 가지 오해. 그 다섯 번째는 내 마음에 감동이나 확신이 와야 그게 믿음이다. 감정에 대한 오해래요. 뜨거운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만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 요동치는 내 감정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 대신 변함없는 약속의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둔다. 여섯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어라. 그것이 좋은 믿음이다. 맹신의 오해입니다. 믿음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분별하며 인격적으로 알라고 권면한다. 참된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일곱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믿음은 곧 능력의 나타남 아닌가? 믿음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기적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예배자의 그 순수한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이 일곱 가지 오해, 아마 여러분도 어떤 마음인지

아실 거예요. 저도 쭉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그동안 다 경험했던 저도 그런 믿음의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익숙한 생각들이 어쩌면 참된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단단한 벽이 되었지 않았나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복된 월요일 아침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진짜 잘하게 할 수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 찬송가 데이잖아요. 찬송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 열심이나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저도 오늘 방송 중에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또 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해 볼까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시는데요, 찬양 후에 잠시 후에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0: 여기에 모인 우리 이믿음 더욱 굳세라. 은혜로운 찬송가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믿음의 하루로 시작하고 계신지 또 그렇지 않은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월요일 아침을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믿음, 오늘 그 믿음, 믿음을 정말로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성경의 말씀, 제 말씀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그 믿음, 우리의 열심과 신념에서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시기를 응원하고요. 자, 복된 월요일 아침,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목요일 코너에서 인문학, 지난주 인간 수업은 인간이라고 해서 또 문자를 주시면 되고, 오늘은 아침의 쉼표,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하는 아침의 쉼표 시간으로 같이 합니다. 자, 오늘 쉼표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영상 링크를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의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미경 사모님 만나볼까요?
1: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섯 단어 소설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안 신음.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아기 신발을 판다는 이 글 안에 담긴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누군가와 나누어 보았을 것 같습니다. 겨우 여섯 단어인데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이 짧은 글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설이라고도 부르지요. 신기하지 않나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 뒤에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생명을 기다렸을 시간, 설레며 신발을 골랐을 부모의 마음, 작은 발을 상상하며 웃었을 어느 저녁, 그리고 끝내 신겨보지도 못한 채 남겨진 작은 신발 한 켤레. 이 짧은 문장에는 한 사람의 기쁨과 슬픔, 기다림과 상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린 늘 긴 말로 서로를 이해시키려 하지만 정말 오래 남는 순간은 아주 짧은 말 속에 담길 때가 많지요.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와.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야. 수고했어요. 밥은 먹었니? 평범한 이런 날들이 어느 날은 가슴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화려한 문장보다 자신을 살려낸 한마디를 오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은 단어의 길이가 아닌 마음의 온도로 기억되니까요.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긴 문장보다 짧은 말씀으로 오래 남으실 때가 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짧지만 삶 전체를 붙드는 말씀입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처럼, 캄캄한 밤 주머니 속 작은 손전등처럼, 길 전체를 비추지는 못해도 다음 한 걸음을 걷게 해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섯 단어는 무엇일까요? 포기하려던 그날 뜻밖의 전화가 왔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와 함께였다. 늦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듣고 계셨다. 라고 누군가는 고백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쓰지 않았지요. 비록 지금 눈물로 얼룩진 페이지를 지나고 있어도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 삶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서둘러 자신의 삶을 결론 내리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넘어졌어도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으로 완성될 테니까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의 쉼표 황미경 3호였습니다.

우리들의 문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일상 속에서 결국 넘어졌어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완성될 것이다. 어떤 단어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쉼표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쉼표라고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797님은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 쉼표라고 하시면서 오늘 복되고 좋은 아침 저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나를 맡기게 하시니 감사 감사.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나의 뿌리를 내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자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니 감사 감사.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나를 비추어 인생을 세워나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 감사. 문자번호 5591 감동 감동 감사 감사라고 하셨고요. 인생의 마지막 문장 7732님은 그런 문장 갖고 싶으셨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발걸음. 할렐루야. 4868님 쉼표의 말씀과 찬송을 듣는데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오프닝 말씀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의 그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까요? 뭐 묘비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몇 단어로 이렇게 축약한다면 어떻게 적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문자샵 1069번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은혜의 찬송을 고백합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9638님께서 저의 40여 년의 삶을 몇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셨대요. 주님 몰랐으면 어쩔 뻔? 이거래요. 주님 몰랐으면 어쩔 뻔?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오늘 뭉클하신다는 눈물 흘리신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울림이 있으시죠? 우리 박혜순 권사님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삶을 어떻게 이어올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감동, 주님의 흔적 여기 잠들다. 샬롬 하늘향기 하셨는데 이 아침 힘냅시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찬양과 함께 오늘 문을 닫습니다. 힘내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인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몇 마디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 몇 마디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 몇 마디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 내 뜻대로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갈등이 심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율법을 세우신 율법의 입법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율법대로 재판을 하시는 재판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며 재판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라 오직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고 우리는 재판자가 아니라 율법대로 판단받아야 할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함부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가 마치 자기가 재판자인 양 행세를 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판사의 자리에 앉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없이 입법자와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옵시다. 율법의 준행자의 자리로 내려옵시다.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상대하든지 그 사람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인 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인 양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시고

0: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의 서고 넘어지는 것은 오직 그 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장이 있는데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가정에 가서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자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가서 다른 회사 사원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함부로 지시한다면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쉽게 남을 판단할 때그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인 양, 내가 하나님인 양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사람과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람과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니까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지 않아야 갈등이 풀어질 것입니다. 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심해집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행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행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첫째, 나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아니요, 준행자요, 심판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말을 마음속에 외우며 살아갑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하은입니다. 어느 면접관이 지원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그러자 많은 지원자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유명한 명언이나 혹은 아주 멋들어진 시의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지원자는 이런 대답을 했어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 마라.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마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이 말이 제 인생을 아주 풍요롭게 해줬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대요. 제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명언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들이었습니다. 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현답 아닌가요? 가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복잡하거나 화려한 말들보다는 선명한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도 길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은 오늘 그 뜻을 살아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괜찮은 아침에서 월요일 오전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괜찮은 미션. 오늘도 여러분들 수행해 주셔야 되는 미션이 있습니다. 자, 이 미션을 수행하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나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채팅창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어플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문자 넣어주실 분들께서는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자, 오늘 미션 제가 굉장히 호기롭게 들고 온 미션입니다. 바로 넌센스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고 말장난처럼 생각을 하셔야 풀 수가 있다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문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이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아직 문제 드린 거 아니에요. 문자 보내시면 안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특히 말 구유에서 나셨죠.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여기서 문제가 나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자, 말씀드렸듯 약간 넌센스 퀴즈이기 때문에 너무 정석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뭐 혹은 뭐 빈방이 없었으니까 이런 건 오답입니다. 삐! 그거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고 가볍게 재미있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힌트를 드리는 게 좋겠죠? 자, 힌트 나갑니다. 힌트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어머니가 누구죠, 여러분? 누굴까요? 그쵸?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넌센스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보내실 곳 샵 3927 우물정 3927번 혹은 극동방송 어플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저는 잠시 찬양 듣고 정답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노인팅의 힘찬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까지 함께 부르고 왔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제가 미션 하나 드렸죠. 여러분께 이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자,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머니의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죠. 정답! 엄마가 마리아. 자, 그렇습니다. 넌센스 퀴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마리아라는 말장난을 통해서 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 엄마가 마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어디선가 많이 들었는데 맞춘 제 자신이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센스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이거를 레크레이션 강사님이 풀어주시는데 제가 욕심이 나더라고요. 방송에서 꼭 한번 좀 써봐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0973번님, 저는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죄송해요. 넌센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네, 사실 제가 말장난을, 네, 한 거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마구간이라는 장소를 고르신 거죠. 네, 그리고 하늘의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정말 이땅 가운데 어떤 방도 아닌 그냥 짐승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서 태어났다는 그 험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엄마가 말이야, 크크크크크크라고 하신, 네, 우리 5103번님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또 겸손하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자, 이런 뜻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아침을 활기차게 웃으시면서 시작하시라고 한번 문제를 내드려봤습니다. 제 인생 모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의 그 나라는 우리가 예능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뭔가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하고 물론 맞죠. 물론 맞지만 오늘 앞서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찬양의 제목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고린도후서에 적혀진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이 모든 것을 합쳤을 때참 예능 같은 삶이다. 즐거운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또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예능 같이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응원합니다.

네, 한웅재 목사님의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메들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진 찬양 홀리원의 찬양이었습니다. 믿음 위에서라는 찬양인데, 예,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후렴구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 후렴구를 차용한 편곡 버전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늘 항상 진행하던 정규 코너인 긴급전화 052를 대신해서요. 찬양과 또 말씀을 가득히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3분 메시지 준비를 했습니다. 비타민처럼 아주 짧지만 그래도 우리 삶에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이신 유기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중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눌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0: 이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1: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나요? 정말 사랑했는데, 모든 걸 다 주고 그를 위해서 섬겼는데 그는 나를 팔아버리려고 해요. 이런 일을 겪으신 주님의 심정, 오늘 성경에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너무 분위기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얼마 안 가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 여기서 사람은 어디서 달라지느냐? 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 여건, 환경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사는 게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려고, 당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제자가 제사장을 찾아간 줄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영이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정말 확인해야 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냥 성경에 늘 있는 말씀이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늘 그런 식으로 설교하시지, 이렇게 받으시고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제자가 팔아넘길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라고 권하잖아요. 내가 그런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살인, 강도, 음란, 방탕한 일 다 죄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가장 무서운 죄, 더러운 죄는 용서 못하는 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예요. 아니, 살인 강도보다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는 게 더 큰 죄라니.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님은 나 위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구원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안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네,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세상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참 바보같이 사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알면서도,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품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인내를 말하는 그런 삶. 쉽지 않겠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사는 것 같고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나를 믿고 참아라, 라고. 어렵지만 행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낭독해드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너무나 크고 능하시길,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낸 자녀이자 종이기에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해야겠습니다. 세상이 바보 같다.